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을 테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도 있을 테고. 하지만 어떤 소식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소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조금은 다른 빛깔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마음의 작은 쉼이 되고 다시 걸어갈 힘이 되는 이야기들 오늘 사랑했들 안에 준비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또 값없이 주신 생명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아침 은혜로 여러분 영혼에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사랑이 들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합창단 단원은 김강우 단원인데요. 예, 역시나 사랑스럽습니다. 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십시오. 7238님, 또 1806님, 5503님 반갑습니다. 9918님 오셨고요. 9986님, 7909님, 또 6574님께서도 오셨어요. 7356님 반갑습니다. 또 5950님, 1302님, 2061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또 1667님, 7978님 오셨고 0118님, 9986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1100님 쭉 올라가서 5941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뭉클뭉클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님. 5073님 또 9140님 반갑습니다. 9992님 오셨고요. 8609님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에요. 사랑의 뜰한 가족들 주님의 손잡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5716님 9898님 0691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0: 맞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내 인생의 찬양.
9: 안녕하세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5학년 김가우입니다. 제가 다니는 양성동 민족과 열방교회는 진짜 따뜻한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5학년 김가우입니다. 제가 다니는 양성동 민족과 열방교회는 진짜 따뜻한 곳인데요. 저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늘 좋은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목사님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한 미소로 섬겨주시는 멋진 지사님들이 계세요. 맛있는 음식과 말씀 기도로 늘 저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광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국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과 안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찬양 선교단이에요. 제가 이 멋진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저희 엄마의 추천 덕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디션을 보라고 하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요. 합창단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1박 2일 수련회에 갔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핸드폰 없는 1박 2일을 보냈어요. 처음엔 핸드폰이 없으면 심심

팀에서 어쩌지 하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막상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핸드폰 생각은 하나도 안날 만큼 형, 누나, 친구들과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나게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아, 하느님이 안에서 찬양하는 기쁨이 핸드폰 게임보다 100배는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제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창단 활동을 할 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이 찬양 정말 정말 좋아해요.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극동방송 14기 김강우 단원의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 박진희 집사입니다. 우리 강우는 개구지지만 미소와 보조개가 너무 예쁘고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진 어린이에요. 집사님이 그런 모습 항상 기도할게. 강우 화이팅!
1: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조금 떨렸는데요. 그런데 연습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합창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함께 웃고 연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학교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다시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자이자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배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제가 서는 모든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두 번째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앞으로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무대에 서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다짐으로 이 노래를 자주 부른답니다. 언제 어디서 찬양하든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향하기를 잊지 않기 위해 이 곡을 자주 부릅니다.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며 열리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무대로 미국 카네기 홀과 케네디 센터에도 초청돼서 공연할 만큼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올해는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수에서 열리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함께 누리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함께 누리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3일 7시 30분 여수 진란체육관, 8월 14일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나라사랑축제에서 꼭 만나요.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곡은 저희 엄마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늘 부르시던 찬양이에요. 가사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옆에서 엄마가 부르시는 찬양을 들으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가득 넘쳐나는 저의 최고의 찬양입니다.

저는 둘째인데요. 먼저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연습과 공연이 있을 때마다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습과 공연 때마다 함께 섬겨주시는 자모님들,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지휘자 선생님과 안무 선생님, 반주 선생님, 그리고 광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김강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전해드렸어요. 오늘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강우 단원의 내 인생의 찬양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얼마나 귀하게 세워가시는지를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강우 너무 잘했죠? 네, 우리 강우의 삶에도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또 행복을 우리 강우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과 찬양이 훗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제아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이 찬송은 레지널드 히버가 가사를 쓰고 존 다이크스가 선율을 붙인 곡입니다. 다이크스는 이 찬송에 니케아라는 곡조명을 붙였는데요. 이 이름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공의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나시고 지음받지 아니하신 분,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절박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찬송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숫자 3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숫자 3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도 숫자 3과 이어집니다. 이 찬송의 거룩 거룩 거룩 첫 가사는 이사야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천상의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 예배에서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요한이 바라본 하늘에서도 같은 찬양이 이어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사야가 들었고 요한이 다시 들었던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울리고 있는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세 번의 거룩은 선율에서도 특별하게 표현됩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첫 번째 거룩은 도에서, 두 번째 거룩은 미에서, 세 번째 거룩은 솔에서 시작합니다. 도미솔. 네, 도미솔은 으뜸하음을 이루는 세 음입니다. 가사에서 거룩이 세 번 이어지고 선율에서는 도미솔이 차례로 울려납니다. 말의 구조와 음악의 구조가 서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율은 세 번째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요. 마치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높이 올라가지만 불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의 거룩을 시작하는 도, 미, 솔이 모두 으뜸하음을 이루는 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작곡가가 이 세 개의 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각각 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 음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모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거룩 거룩 거룩은 니케아 신조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직접 노래하게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오래된 고백을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부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거룩 거룩 거룩을 익숙한 한 문장처럼 서둘러 쓰지 마십시오. 첫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 번째 거룩을 적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필사는 오래된 교리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나의 구원을 맡기고 있는가? 오래전 교회가 붙들었던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손끝으로 다시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무더운 여름 저희는 최선을 다해 나라사랑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이 너무 궁금하시죠?
1: 아마 저희 공연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2: 한 아이의 노래는 작을 수 있어도 모두가 함께하는 노래는 큰 힘이 있거든요.
3: 저희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노래를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할렐루야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나라사랑축제가 한참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마침 또 전라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수와 익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의 한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정작 삶에서는 불의와 탐욕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지만 하나님은 재물보다 삶의 태도를 원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오늘 이 말씀 품고 승리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레갑자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될 사람이 있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이제 하는데 누구를 불렀느냐마는 레갑 자손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요즘 같으라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한 잔씩 부어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저기 독일에는 맥주가 거의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술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를 먹다가 보면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중심을 하나님께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세계 기독교 사회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라시린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술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외국을 가면요 음료수처럼 술을 딱 따라서 한 잔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량에 따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이게 술 문화예요. 외국의 술 문화. 그런데 우리나라 술 문화는 권하는 문화입니다. 한 잔만 마셔야 되는데 다섯 사람이 모이면 다섯 잔이 되고요. 열 사람이 모이면 열 잔이 됩니다. 그건 내 술도 좀 받아보라고. 이 술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은 술 문화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갑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는 술을 먹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파종도 하지 말자, 우리는 집도 짓지 말자, 오직 양을 키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바로 이것이 요나답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에게 아무리 술을 권해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요나답의 그 후손들, 레갑 후손들에게 아무리 술을 권해도 저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성민이 아니냐?

세상에 빠져 결국 본질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저들이 저들의 조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므로 저들의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상에서 살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한다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한다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빠져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내가 어디가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면, 인류가 되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따라갈 수 있나요? 세상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나 명품 옷장 사주세요. 엄마 아빠 다른 아이들은 핸드폰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도 새 것으로 바꿔 주세요. 엄마 아빠는 뭐 됐어요? 다른 집에 엄마 아빠는 명품 자동차도 사준다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을 쫓아가면서 부모에게 요구하고 요구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자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려보려고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빨리 움직이는 세상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아수르를 문화를 봅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봅니다. 저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은 저들의 우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렇게 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리라.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점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에서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미래에 대한 약속 다 사라지면서 가정도 나라도 잃어버리고 외국에 포로 되어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언제 우는 겁니까? 내 자녀가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서고 가야 될 길에 바로 가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걸어갈 때 비록 자녀들이 힘든 삶을 살지만 부모님의 가슴은 기쁘고 자녀들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고 그것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미래의 자녀들이 힘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레갑 자손을 한번 불러보고 레갑 자손들을 한번 봐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저들이 겐 사람이라 그래. 겐 사람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미디안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피해서 미디안으로 갔던 바로 그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합류를 하게 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성막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합류한 사람이 바로 네갑의 자손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야다나답이나 똑같아요. 요나답, 여호나답,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듯이 요나답, 여호나답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나다부입니다. 여호와 나다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지원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자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합니다. 그것이 요나답입니다. 외국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신앙을 갖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은데 세상의 문화를 쫓다가 보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버릴까 두려워서 요나답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좋은 집 지으려고 하지 말고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아라. 파종을 해서 부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 멀리 할 수 있으니까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양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조상이 이야기했던 그걸 가지고 후손들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예배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더 집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삼성이 다 바꿔라. 그런데 다 바꿨나요? 삼성이 집중하는 것은 지금 뭐요? 반도체 하나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버리라고 말이에요. 진짜 본질이 뭐냐 이 말이죠.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든지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내 요리를 잘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게 할까?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맡은 사명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오늘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 이걸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막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직분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 건 누릴 수 있는 건 잠깐밖에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원수의 나라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이 서게 되고, 이방 모압 땅에 살던 룻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보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그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레갑의 자손들은 그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흩어지면 내 자녀들의 신앙도 흩어져요. 그래서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의 조상이 레갑인데 그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금호 베델교회의 미래 말입니다. 금호 베델교회의 미래, 우리 영적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그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 잘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등부실에 갔어요. 갔더니 진짜 잘 준비했더라고요. 옛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요즘은 확실히 수준이 있고, 물론 부장님이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야,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이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닭죽 썼으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아, 닭죽을 썼는 것 같다고 갔더니 아이들 주기 위해서, 교사들 주기 위해서 닭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안 돼. 교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노란 병아리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야, 옛날에 우리 때나 똑같다.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는 하,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질이 뜨거운 거예요. 준비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프로그램도 뜨겁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야, 닭백숙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매치가 안 된 것 같아. 왜냐면 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돈가스를 좋아한다든지 그러지 백숙을 좋아할까? 근데 백숙을 먹어보니까요, 아,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먹도록 다 잘랐어요. 조금이라도 거칠으면 못 먹을까 봐 다 잘라. 그렇게 부드럽게 했더라. 그래서 보니까 막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랑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야, 그거구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랬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프로그램이 많이 변하고 악기가 변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지 맙시다.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수련회 하지 맙시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청년부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각 교회 한 명씩, 한 교회 두 명씩. 여러분, 자체적으로는 청년의 활동도 못하고 장년부만 참석했던 저들이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도 수련회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모인 그 청년들을 다 모아놨더니 한 80명이 모인 거예요. 저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저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수련회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영상을 보여주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았던 그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집사님들의 그 신앙,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영적인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약해져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약해져요. 요즘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팀들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1, 2, 3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데 수준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 중창단들, 또 때로는 그냥 일반 뭐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해도요, 무슨 부가 찬양을 해도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하는지. 저는 앞으로 더 뜨거운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요나답은 그 후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하나님, 나는 선지자로서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내 백성들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세우지 못하고 모두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0: 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품 안에 품고 세워나가는데 내 자녀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물림했더니 자녀들은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잘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떠난 자녀들인지, 내 자손들 말입니다. 내 자녀들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야곱이, 손주가, 요셉의 아들이 왕궁에서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니까, 요셉아, 네 아들, 내 아들로 양자 삼자.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 삼아버려요. 왕궁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만든 거예요. 왜 야곱이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 불러보았고 몸부림쳐봤지만 그거에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아들아, 아들을 왕궁에서 키우지 말고 내 자녀들과 함께 고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결국 믿음의 자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래서 네갑의 자녀 요나답의 후손들답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켜야 하는 눈물이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버텨내느라 지치기도 하고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러움이 울컥 올라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참 다정하게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맺힌 눈물을 직접 손수 닦아주실 거라고요. 다시는 마음 아플 일도 눈물 흘릴 일도 그런 것들이 없도록 아주 따뜻하게 안아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억지로 참아내지 않아도 잘 버티는 척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내 솔직한 마음과 아픔을 그대로 내어놓아도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혼자 견디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다면 그 마음을 전부 우리 주님께 다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내 아픔을 더 공감하시고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따스한 손길로 우리 마음을 토닥여 주실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며 또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러빔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과 같이.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9일 11시 경기, 광주, 파주 남부, 서울, 서남권, 인천, 전남, 고흥 남부, 충남, 태안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아멘.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면서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목사님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그리고 이번 찬양처럼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 마음 더욱더 고백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선포하는 그 고백을 원하신 아버지,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에 얻게 하시고 찾을 때에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방송 가족들 귀한 아버지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열린 문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내 부르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크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심에 우리가 온전히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0: 우리의 구하는 믿음대로 대기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오직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방송 가운데 제들의 간절한 소원에 기도를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이 아버지 육체적으로 피곤한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치유하심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소망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리고 위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215번님, 교회 친구 남편이 고륙종으로 수술을 받고 추적검사를 처음에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었고 폐에 결절이 있어서 지켜보기로 하다가 최근에 다시 고륙종이 재발을 했습니다. 친구 남편과 친구가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9215번님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친구 부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9215님 교회 친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육증으로 수술을 받고 또 재발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남편과 그의 친구 아버지 아내가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때 모든 아버지 치료하는 과정 속에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선포하신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시 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915님의 친구 남편분 온전하게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하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열납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아버지 치료하는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966번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자궁암 말기신데 항암 1차 받으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어머님의 치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기대하면서 또 우리 그 결과 보고 또 우리 어머님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 7926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시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궁암 말기 가운데 항암 1차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어머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고난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이 오히려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사랑하는 7926님의 간절한 어머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는 모든 가정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의 언약의 복이 사랑하는 7916님 시어머니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셨다고 말씀하신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 속에 살아계신 주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영접하고 그 안에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153번님 우리 아들 서준호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 주님을 기뻐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서준호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초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0153님 사랑하는 아들 서준호 군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준호 형제가 꼭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특별히 많은 아버지 세상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아들과 귀한 가정이 이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갑니다.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서준호 이름자를 주님 각인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과 만남의 복과 열리는 복이 사랑하는 0153님의 이 간절한 아들을 향한 기도 속에 사랑하는 서준호 군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곡 거룩 거룩 거룩 손명, 손영진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기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088번님, 남동생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사고를 내셨어요. 납품하는 공장 라인 가동이 2시간가량 중단되어 큰 경제적 손실이 났습니다. 화물차에 들어있는 부품이 손상돼 이것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남동생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있는 동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동생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088번님의 남동생분,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7088님 남동생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0: 아멘.
1: 남동생 그 회사에 화물차를 운전하신 분이 사고를 내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남동생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남동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동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은혜를 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8님 귀한 아버지 남동생 가운데 그 회사 가운데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남동생을 위한 간절한 귀한 성도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도 안정 속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동생도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 허락하지 않고 주여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548번님. 딸 아이가 다음 달 16일 아프리카 가나로 해외 봉사를 갑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도와줄 것도 많은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없어 속상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퇴사 후에는 다른 비전을 품기 전에 봉사를 가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548번님의 우리 따님분께서 정말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 또 소원들 소망들 다 꺼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오니까요. 모두 응답하고 일하실 줄 기대하면서 목사님 그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7548님 사랑하는 따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달 16일 아프리카 가나로 해외봉사를 가는 귀한 따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퇴사 후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 봉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7548님 따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한 주님의 선한 계획들이 가나 해 봉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신실하게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앞에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손붙들고 나갈 때에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심을 통하여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평강과 기쁨의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손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0: 아멘. 오늘 하루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나를 강하게.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후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사죄와 회개는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공감이란 역지사지를 의미합니다. 역지사지란 나의 고통만큼 상대의 고통도 크다.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의 고통을 상대도 느낀다면 어떨까? 이렇게 모든 상황을 자기 자신과 대입하여 생각하고 또한 그 감정과 느낌과 아픔과 고통을 통감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던 그 고통을 마치 내가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내 죄값이 얼마나 호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갖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심정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할 수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고방식을 지녔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 아담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감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게 지으셨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감추거나 가릴 것이 없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죄하지도 않았고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은 없고 자기 모면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심판을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망각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만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살고 싶어 서로에게 핑계대고 탓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한

0: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너 그러면 죽어! 라고 한 것뿐인데 너 그러면 죽어! 라는 말에만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왜곡된 사고방식을 지닌 사탄 마귀와 어울려버린 것이 원인입니다. 어울린다는 건곧그 사탄의 말에 공감하고 사탄의 뜻을 이해하고 사탄의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존재와 대화한다는 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가 했던 그대로 따라서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습성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를 가리고 숨고 감추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악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악인의 뇌구조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그냥 좋은 것일 뿐이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죄할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이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악한 사탄의 의도대로 따라갔으니 선한 사람에서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이 된 것입니다. 무슨 죄를 선택했든지 선택하려는 그 마음은 악이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포장할지라도 저지른 죄악은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악인의 뇌구조는 결국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삶이 더 좋다고 여기고 악인의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판단, 정죄, 심판에 능하며 속이고 감추며 거짓말과 핑계 탓에 능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범죄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문제 앞에서 결코 좋은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그 죄악들로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빌미로 숨거나 감추거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핑계로 다른 탈출구를 찾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탓하면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문제를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 과일을 먹고 난후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 하와에게 핑계대고 뱀에게 탓을 하고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권자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범죄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한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으니 미안함도 없고 사과하거나 사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거나 사죄하거나 공감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첫 사역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드시 살아라는 애절하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회개하십시오.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0: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국내외 다음 세대를 초대해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국제 성령 콘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는 지난 27일부터 4흘 일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한 국제 청소년 청년 성령 콘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16개국에서 온 해외 참가자 70여 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기용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주보다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불을 받아 잠재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신길교회 측은 동시통역과 항공권 후원, 숙식을 지원했으며 네팔에서 참석한 미리암 씨를 비롯한 해외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국에 돌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복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복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독립정신 계승과 선양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후대에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이번 협약이 광복회 60년사에서 뜻깊은 순간이라며 참전용사 보은과 독립운동과 선양에 힘써온 재단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독립운동 정신 계승 행사 주관과 공훈 선양, 미래세대 양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6개 회원 교단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한 교회 내 성폭력 대응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NCCK 여성위원장 김은정 목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제작한 예방 매뉴얼의 현장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예장통합과 기장, 기감 등 6개 회원교단 임원진과 간담회를 거쳐 5년 만에 조사를 마쳤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각 교단은 성범죄 고소기간 10년 연장과 면직교역자 복직 제한 등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법안 사문화와 예산 부족 문제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징계 목회자의 타교단 이동을 막기 위한 징계 이력 공유와 예산 현실화를 제안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평신도 여성 대상의 신학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 전자기기를 모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선교지의 목회자 및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오륜교회는 아프리카 우간다 다니엘 선교훈련센터 청년들의 영상 편집과 10시간 거리의 현지 사역자 교육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중고 노트북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수집에 나섰습니다. 서울 3일교회와 GAP 선교회도 인도 사역자 천여 명 중 대부분이 2G폰을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디오 성경과 양육교재 활용이 가능한 중고 스마트폰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바이블 칼리지의 주영철 목사는 북부 산악지역 소수민족 목회자 20여 명이 30만 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이 없어 휴대전화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실정이라며 한국교회의 전자기기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제주 AI 세계선교센터가 공식 출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음전파와 목회 지원 사역에 나섰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는 최근 제주 세계평화의 섬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한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운영하며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해외 선교지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기독교 AI 윤리를 바탕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매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장 슬프고도 가슴 시린 고백이 이사야서 53장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겪으실 참혹한 고통과 철저한 외로움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방황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모든 무서운 징계를 쏟아 부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먼 양 같아서 제각기 흩어졌지만, 주님은 당신의 온몸이 찢기고 상하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십자가의 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치유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의 숭고한 죽음과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 겸손히 가슴을 치며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 영혼에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살리시려고 친히 찔림과 상함을 견뎌내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보내는 참된 치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그 전에도 하나님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조혜은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1: 저는 신촌 성결교회 이제 섬기고 있는 조혜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예. 출산하고 딱 한 달 쉬고 계속 한 것 같아요. 예.
2: 오랜 기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조혜은 집사님에게 가장 감사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되게 오래됐는데 저를 기억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걸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네, 그때 되게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이 성적을 잘 받아오고 이런 것보다도 별거 아닌 건데 작은 거였던 것 같은데도 다 기억해 주시고 이럴 때 좋은 소문 만들어 주셨다도 생각하고 그래요.
2: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지요. 조 집사님이 처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것 사랑하는 어머니의 권유 덕분입니다.
1: 이제 엄마가 들으라고 이제 하셨어요. 항상 듣고 계셨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운전하면서는 엄마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들으라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한 길을 하다가 사실은 작년 한 9월 달에 제가 그때 하나님 옆에 딱 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주파수를 제가 골라서 듣고 극동방송 그때부터 정말 애청하게 됐어요.

0: 말씀도 꿀같이 달고 뭐 찬양이랑 뭐 찬송이랑 간증 너무 은혜스럽고 또 극동방송 너무 애청하게 됐어요. 그 처음 듣는 그 시점부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극동방송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극동방송 정말 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1: 신앙이 성숙할수록 극동방송이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할수록 나의 믿음은 또한 더욱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조혜은 집사님은 사업상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까이 모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0: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좀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사업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제가 엎드리게 됐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예.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나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데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는 것에 극동방송 굉장히 큰 한몫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굉장히 사랑해요.
1: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조혜은 집사님은 극동방송 가족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0: 전보상교사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게 좀 강하게 와서 뭐 작게나마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정말 40년 가까이 기도했던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던 기도가 요즘엔 정말 아빠가 먼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자. 아,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교회의 기도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보기도의 힘이 놀랐구나. 아,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극동방송이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섬겼으면 좋겠어요.
1: 더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혜은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가 되어 이 기쁨에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0: 엄마, 지금까지 기도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지금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뭐 어려움 속에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든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엄마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 또한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1: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어머니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갑니다.
0: 예전에는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족들 모두 다 뭐 저를 포함해서 딸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함께 해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0: 것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아요.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펼쳐졌었습니다. 뭐 지금도 전국의 주요 교회들에서는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한 교회씩을 품고 통일 이후에 재건을 하기 위해 기도로 또

물질을 모으면서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통일이라는 게 참 멀게만 느껴지고 또 남북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면서 북한 선교 또 북한 지역 교회 재건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몇 년 전부터 각 교단의 북한 선교부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통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각 교단별로 경쟁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보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협의하면서 북한 지역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극동방송도 지금 저 북녘에 있는 성도분들께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통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북녘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북한의 각 지역에 세울 극동방송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은 기도여야만 합니다. 또 관심이 생겨야 기도까지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또 요청드립니다. 북녘의 성도들이 있음을, 그곳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함을, 또 그곳에도 방송사를 세우고 교회를 재건해서 북녘 땅도 예배의 땅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문자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지역 꼭 적어서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요. 또 서머 스페셜 기간에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찬양도 역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부흥한국싱어제의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한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민족 복음화, 이 복음 통일 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 마음 변하신 건 아니시죠? 우리 남북이 통일돼서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다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의정부에서도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셨고요. 우리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하나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네요. 0697님 평택에서 문자 주셨는데 어제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다녀오셨대요. 북녘을 바라보고 또 6.25 전쟁에 관한 영상을 보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8님 어플로 남겨주셨어요.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또 기다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4478님 포항에서, 8845님 충남 서천에서, 또 경기도 파주와 일산에서, 의정부에서, 양평에서, 또 부산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도 곳곳에서 이렇게 출첵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3479님 원주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북한과 두 뼘 가까워지길 소망하는 포항에서 문자 줍니다 하셨는데, 우리 6147님 고백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 찬양과 같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함께 꼭 계속해서 기도하자고요. 이렇게 통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통일 배우기 오늘 또 두 문제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국에 계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의 은혜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서머 스페셜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로 계속 꾸며드릴 테니까요. 역시 문자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꼭 남겨주십시오. 0445 성도님의 신청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프롬 가세 음성을 함께 하시고요. 오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야겠지요. 서머 스페셜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두 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매일매일 새로운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시고 또 느껴보시고 기억해보면서 복음통일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문제 준비하고 있고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지역도 같이 적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이 북한 지역의 해방 이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 교세가 참 컸습니다. 교회도 많았고 성도도 많았고 우리 남쪽 지역보다 월등히 이 기독교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드리는 문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까운데 한 140년 이제 넘었죠. 1907년은 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난 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 들어보셨죠? 원래 1903년 원산에서부터 그 열기가 시작이 돼서 평양의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경회 기간에 선교사님들의 회개로 시작돼서 한국교회 전체로 부흥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이 교회, 평양의 어느 교회일까요? 지금은 평양에 이 교회가 없습니다. 참고로 무너졌죠. 자, 1번 장대현 교회, 2번 봉수 교회, 3번 칠골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던 그 출발지 평양의 이 교회의 사경회에서부터였습니다. 1번이 장대현 교회, 2번이 봉수 교회, 3번이 칠골 교회.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세요.

크룩스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은 북한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 퍼지면서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탄생하게 됐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기여를 하고 있지요. 어느 교회였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시작된 걸까요? 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 보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이 장대현교회, 2번이 봉수교회, 3번이 칠골교회인데요.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아닌 두 교회는 북한에서 외부에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선전하듯이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인 이 교회는 지금 북한에는 없어요. 대신 이 교회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 계속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부산에는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평양대 부흥운동이 시작됐던 이 교회는 어디일까요? 1번 장대현교회, 2번 봉수교회, 3번 칠골교회인데 이 세 교회 중에서 북한의 선전교회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없지만 곧 다시 세워질 그 교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보내주신 정답이 안타깝게 오답이 있지만 북한의 선전교회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어게인 1907 찬양 함께 할게요.

1907 앨범 가운데 거기인 1907 찬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평양의 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드렸어요. 어느 교회였을까요? 문제를 드렸는데 1번 장대현교회, 2번 봉수교회, 3번 칠굴교회 가운데 정답은 바로 1번 장대현교회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회계운동, 이 부흥운동이 평양까지 전달이 돼서 평양에서 4개 교회가 장대현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사경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강단에 섰던 선교사님들의 회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계에 동참하고 그것이 부흥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때 그 시작이 평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양에도 저희 극동방송이 복음의 전파가 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비롯해서 그분들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6241님 어플로 이렇게 제보를 주셨는데 이천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실물 모형으로 지어놓았습니다 하시면서 그날의 사진 길선주 목사님, 마페 선교사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하셨는데 경기도 이천에 이런 곳이 있군요. 꼭 한번 여러분도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대현 교회입니다. 하루 좋게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7159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6833님 정답 1번 믿음의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남겨주셨어요. 휴가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청취합니다. 0622님 정답 1번 장대현 교회에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전파 선교사님이시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화 지역에서 북한과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북한을 향한 선교에 더 마음이 가게 돼요. 빨리 통일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말년 휴가 마치고 오늘 복귀하는 해병대 이사단 말년 병장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우리 1004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열심히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장대현 교회 1번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시는 두 번째 문제 시간이 없는데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신청 사장도 함께 남기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북한 지역이 우리 한반도 복음화의 통로이기도 했고 참 많은 성도와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되새기고자 오늘 문제들 준비해봤는데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66권은 지금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로 됐던 성경이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그게 188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보급이 됐어요. 그때는 신약 가운데 한 권이 됐고요. 1887년에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신약 전체가 번역이 돼서 발간이 됐습니다. 이 최초의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 한글 보급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문화재가 됐기도 했는데요. 자, 신약성경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1882년에 성경의 신약의 이 성경이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이 한글로 번역됐던 신약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마태복음, 마태복음이다. 2번 요한복음, 요한복음이다. 3번 누가복음. 1887년에 신약 전체가 번역이 됐고요. 한글로. 그 전에 1882년에는 쪽성경으로 볼 수 있죠. 예, 신약의 이 한 권, 복음서 중에 하나가 먼저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됐던 이 복음서,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번역됐던 이 성경은 어디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요한복음, 3번 누가복음인데요.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네. 신약의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선물을 받게 될까요? 먼저 오늘 두 번째 문제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첫 번째 성경책 66권 가운데, 그것도 신약 가운데 어떤 성경일까요? 정답은 3번 누가복음입니다. 어떤 분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이 번역된 거 아닌가요? 하신 분들 계셨는데, 1882년 누가복음이 3월에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5월에 발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게 중국에 있는 심양의 문강서원이라는 곳에서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한국인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등이 번역에 참여해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신약이 빠르게 번역이 됐고요.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라는 신약 성경 전체가 한글로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록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 정답은 누가복음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어서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서도 마음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7608님도 문자 주셨고 휴가를 전주에서 보내셨나 봐요. 3359님 서울 올라가는 길에 퀴즈 참여합니다. 정답 누가복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글 역사에 지대한 공헌이 된 누가복음서 은혜가 아닐 수 없네요. 7159님도 문자를 주셨고 힌트 덕분에 알았어요 하셨지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8460 성도님, 통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9192 성도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링크가 있는 답장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 있는 답장 받으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수업이 휴강이라서 쉬는 중인데 예전에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하네요. 8417님 하셨는데 자주 들어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OAP 데이를 이 시간에 조금은 졸리고 하는 시간이지만 들으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생각도 하고 마음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찬송은요, 온 세상 위하여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이 찬송은 레지널드 히버가 가사를 쓰고 존 다이크스가 선율을 붙인 곡입니다. 다이크스는 이 찬송에 니케아라는 곡조명을 붙였는데요. 이 이름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공의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나시고 지음받지 아니하신 분,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절박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찬송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숫자 3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숫자 3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도 숫자 3과 이어집니다. 이 찬송의 거룩 거룩 거룩 첫 가사는 이사야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천상의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 예배에서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요한이 바라본 하늘에서도 같은 찬양이 이어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사야가 들었고 요한이 다시 들었던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울리고 있는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세 번의 거룩은 선율에서도 특별하게 표현됩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첫 번째 거룩은 도에서, 두 번째 거룩은 미에서, 세 번째 거룩은 솔에서 시작합니다. 도미솔. 네, 도미솔은 으뜸하음을 이루는 새 음입니다. 가사에서 거룩이 세 번 이어지고 선율에서는 도미솔이 차례로 울려납니다. 말의 구조와 음악의 구조가 서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율은 세 번째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요. 마치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높이 올라가지만 불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의 거룩을 시작하는 도, 미, 솔이 모두 으뜸하음을 이루는 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작곡가가 이 세 개의 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각각 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 음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모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거룩 거룩 거룩은 니케아 신조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직접 노래하게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오래된 고백을 오늘 우리의

0: 목소리로 다시 부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거룩 거룩 거룩을 익숙한 한 문장처럼 서둘러 쓰지 마십시오. 첫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 번째 거룩을 적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필사는 오래된 교리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나의 구원을 맡기고 있는가? 오래전 교회가 붙들었던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손끝으로 다시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대답은 노죠.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야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나는 이때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분의 권능을 생각하라.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는데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며 끝났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같은 상황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미래와 연결해서 현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본문에서 다윗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전령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 급히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다윗과 그 일행을 뒤로 한 채 돌아갑니다. 이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기막힌 상황이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황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물질 돈으로 어떤 경제 생활을 했는지.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곳 정착 10여 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내돈내산의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지난 20일 5인용 압력밥솥에 5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압력밥솥에 58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1: 저도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 두 번째가 되거든요. 밥값만 산 지가.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그 전에 살 때보다는 값은 올라갔는데
0: 네.
1: 또 비교해보면 그때 한 달에 탔던 월급에 비하면 또 그래서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0: 근데 비슷하지만 그 성능은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1: 네. 참 그 저 다양한 가격이 있긴 해요. 뭐 네. 더 싼 것도 있고 그 사실 저는 5인분 정도를 이제 이번에 샀죠. 항상 5인분 정도를 전 써요. 왜냐하면 가족이 밥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 정도 먹고 또 새 밥 자꾸 해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밥가마를 사는데 우선 그 밥가마 사면서 기준이 정말 밥가마마다 또 보면 가격에 따라서 질이 좋고 나쁘고 또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그 정도 되는 밥가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구매를 또 선택을 했죠. 근데 참 저는 밥가마 살 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많이 나요.
0: 북한에서도 이 밥가마, 밥가마가 이 전기밥솥의 북한 말이잖아요.
1: 네, 북한은 전기밥가마 그랬죠.
0: 전기밥가마.
1: 네.
0: 전기밥가마를 쓰셨어요, 거기서도?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권은 못 써봤고,
0: 네.
1: 북한 있을 때도 한국권은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친구들 속 이야기 되는 게 간부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주한 간부들 있잖아요. 외국의 외교관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나가서 남조선 그 말하는 밥가마 좀 사오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밥가마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밥가마가.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뭐 압력 몇 분 이제 끝난다는 네. 거 있고 전기가 나온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온 중이라는 게 있고 다 이렇게 말로 계속한단 말이에요.
0: 그런데
1: 오죽했으면 그걸 이제 쓰던 분이 건면온 성원이 있을 때 밥이 지금 밥가마가 두드러지 말을 하는 바람에 그거 들켰대요, 이게.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거 말하는 밥가마 그거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말했다고. 근데 사실 그 말하는 거 음성 나오는 거 음량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면 네. 되긴 되더라고요.
0: 네.
1: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대로 쓰죠. 근데 참 그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밥가마는 압력밥솥이 아니고 전기로 밥을 해가지고 전기가 쭉 빠지다 보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물 있을 때는 100도에서 계속 물 끓이면서 밥이 되다가 그다음에 물이 다 이제는 밥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 열 감수기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져서 전기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런 밥은 어떻든 간에 밑에 이제 누룽지 같은 까마치라 그러는 그런 게 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압력밥솥은 그런 게

0: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밥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제 처음에 높은 열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뜸 들일 때는 뜸 들이면 김 다 나오고 엄청 정말 그럴 때 보면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밥소리.
1: 북한에까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면 사실 뭐 말 다 했죠.
0: 그렇죠. 말하는 바가 아마 북한에서 들어봤던 건데 네. 실제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 한 10년 지나가니까 밥은 되긴 되는데 전부다 이제 압력이 강도가 좀 약간 약해져요.
1: 아, 밥맛이 좀 달라져요.
0: 조금 달라지는데 네. 북한 같으면 사실 그 뭐 더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네. 너무 입이 고급화돼가지고 조금만 차이나도 느껴져요. 근데 네. 밥을 할 때 그 압력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1: 그렇죠.
0: 살기라든가 정말 밥이 막 한국에서 밥에 놓으면 그 밥 자체가 막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밥솥에 그 밥가마를 할 때 흰쌀밥용 버튼이 또 따로 있고
0: 있죠. 맞습니다. 네,
1: 잡곡밥 버튼이 따로 있고
0: 네, 저희 심 싼 것도 마찬가지인 게 네. 그 잡곡 그다음에 입쌀 그다음에 또 그 속도에 따라서 빨리 하게끔 하는 거 있고 해석이. 느리게 하는 거 계속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중에도 이제 밥할 때도 밥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지금 어떤 밥할 때까지도 나온 것도 요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죽을 하잖아요. 죽을 할 때도 쓰게끔 죽도 하게끔 돼 있고
1: 진짜요?
0: 네, 엄청 발달돼 있어요. 너무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그래 참 이게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1: 네. 근데 이렇게 밥솥의 종류만 해도 사실 가면은 수십 가지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그걸 고르셨어요?
0: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가 다 다르고
1: 네.
0: 그다음에 브랜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유명한 브랜드는 쿠짜브로 붙어가지고 땡땡하는 게 쿠짜 붙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1: 네.
0: 전에 썼던 것도 쿠땡하는 다른 거 썼다가 이번에 이쪽 거는 또 어떨까 몰라서 또 다시 또 같은 앞에는 쿠인데 뒤에 땡하는 그런 이제 또 바꿔서 네. 샀어요. 근데 어쨌든 밥을 바꿔말 이제 두 가지 다 좋긴 좋았어요. 근데는 조금 예민한 게 이제 밥 쓰다 보면 그 박힌 같은 거는 한 번 구매할 때마다 두 개는 예비로 줘요. 두 번은 교체를 하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박힌도 한국 그 박힌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꽤 오래 견디긴 견디는데 밥을 하루에 하고 나서 또 계속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몇백, 수백 번 하고 나서 그게 몇 년 계속 경과되면 그러면 박힌 자체도 이제 예비 박힌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박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전자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1: 네.
0: 어제 10년 넘으니까 제 원래 이제 그 먹던 그 맛이 참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담하게 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죠. 근데 제일 기준은 밥 잘 되고 기능도 좋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멋진 것도 또 봐요.
1: 아주 디자인이.
0: 요즘 디자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디자인이라 그러지 않고 북한은 사는 미술 해가지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 이렇게 모양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겉모양 이렇게.
1: 네.
0: 근데 한국은 외래로 디자인 뭐 이래서 아주 그 예쁜 거. 참 이쁘게 생긴 그런 걸 이제 또 구매했죠. 근데
1: 네.
0: 참 그 외관상 집이 나도 아주 그 뭐랄까요? 막 아주 그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게.
1: 네. 색깔별로도 많잖아요.
0: 글쎄 맞습니다.
1: 하얀색도 있고 약간 네. 뭐 은색깔
0: 그래요,
1: 금빛 도는
0: 맞습니다.
1: 것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0: 금빛 같은 거 이번에 산 것도 약간 좀 금빛 도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주 뭐 묵직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1: 네. 어떤 밥 즐겨 하세요?
0: 아, 저희는 밥을 하는 게 북한은 백미가 제일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백미는 이제는 막 그 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제 밥할 때도 밥이 영양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도 있으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한국 분들도 보면 다양하게 이제 흑미 있잖아요. 흑미. 북한에서는 검은 쌀 그랬어요.
1: 그러니까
0: 흑미도 넣고 그다음에 차조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장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밤 있잖아요. 밤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밤도 싸서 또 이제
1: 네.
0: 예, 뭐 툭툭 타게 가지고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문두문이 또 먹고 싶을 때는 그 옥수밥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북한의 옥수는 짐승 키울 때 쓰는 사료용이다 보니까 누런 이제 뭐 일반 그 사료용 그 강냉이를 먹어요 북한에서는.
1: 네.
0: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다 짐승 주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는 배구비용 강냉이 쌀은 북한은 사료용을 사람 먹지만 여기는 다 짐승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처럼 맛있게 먹으려고 그 찹쌀 찰강냉이라 그런 거 찰옥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쌀을 그거 조금씩 넣어가지고 봐하면 엄청 네. 맛있어요.

0: 있어요. 또 일반 백미보다도 오히려 이제 맛이 구수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 저희는 또 파는 거 보게 되면 다양한 잡곡들 거의 한 9곡미 뭐 그다음에 13곡미 해가지고 잡곡 가지수만 해도 9가지 아니면 그럼요. 막 10가지짜리 이런 네. 것들을 파는 게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 하다가 그걸 이제 밥할 때 같이 넣는데 뭐 그 정도 같으면 북한 같으면 그렇게 이제 잡곡 넣을 때는 밥 잡곡 먼저 안 치고 하다가 뭐 입살을 넣던지 하지만은 여기는 압력밥솥이니까 동시에 같이 해도 다 같이 밥이 엄청 맛있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너무도 좋다 이런 네. 생각 들죠. 그리고 아 북한은 밥할 때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쌀을 어떻게 정미하는데 무슨 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와 보니까 아, 밥하는데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1: 저도 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돌을. 북한에서 보면 저희 친구 아빠는 밥 먹다가도 돌이 나오면 그걸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라고 와삭 씹어가지고 막 그런 아빠도 있었어요.
1: 어머니 탓이 아니잖아요.
0: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은 와보니까 아, 밥가마도 좋지 쌀도 좋지 거기다 잡곡도 너무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하고 네. 또 지옥 막 그런 감이죠. 실제는.
1: 근데 이렇게 뭐 밥솥을 사용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 가격 적인 네. 부분에서도 그 간격이 크잖아요.
0: 네,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이 북한 청취자분들은 아마 한국 돈 58만 원 하면 가늠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네. 달러로 하면 좀 이해하거든요. 근데 달러로 한 400달러가 조금 못 될 거예요. 아마 그 400달러 정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400달러면 엄청 커요.
1: 네.
0: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400달러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게 보통 지금 한 달 월급이 4,000달러는 되잖아요. 와. 그러면 10분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담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할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일시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할부라고 하는 거는 끊어서 내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 근데 이번에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대로 결제해버렸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지금 저희 삶을 놓고 봤을 때 일상에서 너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1: 네.
0: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루 먹는 게 밥이잖아요. 새끼가.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밥을 먹는 밥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너무도 이제 비교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먹는다는 게 엄청 귀한 데다가 또 주식이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밥 자체는 우리 주식인 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걸 쓴다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남한 청취자분들은 일상 중에 일상인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나 매일같이 만나지만 정말 숨쉬듯이 만나는 밥솥이어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저도 참 많지 않은데 오늘 또 이 내 돈의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4편의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보면 정말 이제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참 이거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삶이
1: 네.
0: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1: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그 소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 뭐 드셨어요? 아 아니면 뜨아? 예, 요즘 같은 날 거의 아이스죠. 뭐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아샤츄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날 또 뜨겁고 따뜻한 커피 음료 티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히려 미지근한 물은 피하게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차거나 뜨거운 거. 신앙에서도 주님은 차거나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시네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뭐 남들은 여름사역이니 뭐니 뜨겁게 움직이는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날이 뜨겁고 덥다는 이유로 또 마음은 차갑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문을 또 두드리고 찾고 계시네요. 특별히 신앙 쉬고 계시는 방학생들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

서목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528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새끼라. 좀 전에 문자로 새끼라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또 청취자가 계시네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예 줄임말입니다. 세 글자로 새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가지고 또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또 저한테. 아 포항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 새끼라를 들으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5580번으로 고맙습니다. 평택에서 잘 듣고 계시고 오늘 하루 휴가 아유 더워가지고

가지고 오후 반차 가려고 하시나 봐요. 이미 내셨겠네. 자,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영혼을 깨우는 복의 통로, 이곳에서 생명이 들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9016번님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고 어플 메시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어플 메시지 무료로 보낼 수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서울 수신번호,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문자로 또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양양고속도로 많이 막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막힘이 없습니다. 이야, 양양고속도로. 양양 거기 바닷가, 뭐 속초, 강릉 이쪽 가시나 봐요. 9578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휴가여서 오늘만 보충 수업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다고 4540번님. 새끼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경기도 성남, 네, 새끼라 최고. 805번님, 이렇게. 1417번님, 3시를 깨우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3시에 시작할 때는 3시를 깨우는 라디오였어요. 근데 오후 5시로 제가 갔거든요. 그때 이제 새상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3시로 왔어요. 그래서 계속 새상을. 예. 근데 3시보다 새상을 깨우는 게더 좋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깨우는 게. 자, 군포에서 운행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군포에서든, 저기 양양에서든, 저기 구미 파주에서든, 예, 어디서든, 부르신 그곳에서, 날이 덥든 춥든, 예, 부르신 곳에서, 극동방송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김기석과 함께 여러분 찬양합니다.

0: 김기석 부르신 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자, 날이 계속 이제 덥잖아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더운 거,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거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 토해버릴 거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제 좀 밑으로 가서 이제 20절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너와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번 주 휴가철이고 가장 뜨겁잖아요. 또 이렇게 가장 뜨거울 때 또 성령 충만의 뜨거움으로 전도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음문 두드릴 때 마음문 열고 하나님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며 가며 또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시고요. 김해 장유에서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1820번님 듣고 계시고 성남 시내버스 340번 운행하면서 어플로 편안하게 듣고 계시는 우리 7092번님 고맙습니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해 주시는 2682번님 이 뜨거운 여름에 인천 대공원 운동하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1506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매일 2만 보 목표로 라디오 찬양 들으니까 운동하니 힘든 줄 모르겠어요. 이야, 저녁에는 또 수요예배 참석 예정. 대단하십니다.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왔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지만 아이의 말이 몸이 불에 타는 것 같다는 말을 예, 무더위 잘 이기고 건강하시라고 3963번님 또 여기는 안성 3848번 아쿠아로빅 수업 끝나고 집 오자마자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6786번님도 있고 울산 또 광양 햇살 장난 아니라고요 4620번님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고 계시고 1915번 원주에서 대치동에서 네, 이렇게 또 고양시에서 안산에서 여기저기 부르신 곳에서 듣고 계시네 완전 불가마 대구 2359번님 또 이렇게 또 청주 9016번님도 이렇게 또 인천 하얼빈에서도 와우 중국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인천 규련동에서도 이렇게 듣고 계세요. 자, 3시 16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도 요청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 자, 전도 요청. 보니까 아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네요. 아는 동생. 지금 근데 옆에 같이 있대요. 옆에 같이 있다니까 전화 한 방이 되겠네요.
1: 네. 여보세요?
0: 예, 예.
1: 네네.
0: 우리 김영란님?
1: 네네네.
0: 자.
1: 안녕하세요. 네.
0: 김영란님은 예전에

0: 올해 초인가 어떤 네? 다른 분을 그때 네. 전도회 참 네, 했던 네. 분이잖아요.
1: 네네네네. 네, 네, 네.
0: 박예자님.
1: 네.
0: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저기 네. 엄마가 전지에 계시는데요.
0: 네네. 네.
1: 아파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0: 그래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해봐야겠네.
1: 나가다 못 나가다 해요.
0: 아, 그때 좀 나갔다가.
1: 네.
0: 나갔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네. 박예자님도 잘 챙기셔야 네. 돼요. 일단. 네. 자 근데 오늘 네. 또 다른 분을 지금 요청을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옆에
1: 네.
0: 계시는 거예요?
1: 네. 네. 있어요.
0: 자 옆에 지금 스피커폰으로 네. 받고 있습니까?
1: 네. 네. 네.
0: 둘만 계세요?
1: 예.
0: 네. 자 석진화님 옆에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네.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계시는 네.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
2: 노원구요.
0: 노원구.
2: 네.
0: 서울 노원구에 계시는군요.
2: 네.
0: 서로 언니 동생 하시는 사이신가 봐요?
2: 네.
0: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동네 살다가 만났어요.
0: 동네에서 그냥 네, 지나가다가
3: 애가 네. 학교 다니고 그래서요. 네?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0: 어디 다니다가요?
3: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0: 예,
3: 어렸을
0: 예.
3: 때요.
0: 예, 예.
3: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0: 아, 아 애들 이렇게 데려다주고 같이 이렇게 막 좀 네. 수다 떨다가 이렇게.
2: 네네. 네.
0: 그렇구나. 그래서 언니 동생 하면서. 자 근데 우리 네. 석진화님께서
2: 네.
0: 교회를 네. 지금 안 다닌 지 7년 되셨다고?
2: 네.
0: 김영란님 옆에서 볼 때 김영란님은 보니까 극동방송을 잘 다니 극동방송을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2: 네.
0: 석진아님은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면?
2: 네,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2: 네.
0: 자 오늘 이제 앞으로 이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2: 네.
0: 극동방송 꼭 좀 들어보시고 네. 7년 전까지는 그러면 교회 열심히 잘 다니셨나요?
2: 네.
0: 자 어떤 이유로 이제 쉬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3: 모르는데요. 네? 얘는 몰라요.
0: 아 모르시구나.
2: 네.
0: 어쩐지 아까 제가 처음 딱 전화 걸었을 때 뭐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네. 방송이 되고 있어요.
2: 네.
0: 방송이 되고 있고 이 이제 전화 끝나고 나서도 한번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고. 저희가 네. 이렇게 방송에서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2: 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십시오.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2: 주얼리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주얼리. 석진아님이 주얼리죠?
2: 네.
0: 우리 김영라님은?
3: 네.
0: 김영라님이 지난번에 주얼리 고르셨는데.
3: 네.
0: 이번에 다른 거 하나 고르십시오. 다른 거.
3: 예, 다른 거요?
0: 예, 예.
3: 연어 할게요.
0: 연어.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석진아님.
2: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석진아님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네. 김영라님 통해서
2: 네.
0: 지금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2: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2: 네.
0: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다시 이제 네. 예배 드리시고.
2: 네.
0: 김영란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건가요?
2: 아니요. 저는 상계 여기 있는데요. 역산 아파트요.
0: 아무튼 가까운 데서 사세요?
2: 네.
0: 가까운 데서 사시면 김영란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같이 가시면 참 네. 좋을 것 같은데.
2: 네.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딱 용기 네. 내고 결단하셔가지고 교회를 꼭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이 시간에 그 결단의 기도를 저와 함께 해볼까요?
2: 네.
0: 좋으신 하나님
2: 따라해.
0: 저 따라서
2: 좋으시는, 네.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잘하셨어요. 네. 우리 김영란님이 잠깐만 아까 우리 석진아님이 상계동에 사신다고 했나요?
0: 네.
1: 우리 상계동 주민분이 너무 반갑다고 문자 왔네요. 여기 네. 2356번님이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우리 석진아님을 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꼭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분명히 우리 김영란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김영란님 통해서 오늘 전화 연결된 거니까요.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시작하시고 네.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도 한번 들어보시고 라디오가 네. 없으시면은 휴대폰에 이제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으니까.
0: 네.
1: 혹시 우리 석준아님, 김영란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지금 한번 옆에 있지만 한번 메시지.
0: 고맙다고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요. 언니가 교회 사라고 저기 해주시고 그래갖고.
1: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언니랑 교회 갈 거죠?
0: 네.
1: 네네. 자.
0: 네.
1: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란님도 혹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아유, 교회 간다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끝.
2: 계속 기도는 했는데.
1: 예.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실 거고.
2: 네.
1: 우리 석준아님 혹시 7년 쉬고 계셨지만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나 요즘 혹시 뭐 생각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으세요? 석준아님?
2: 저요?
1: 네.
0: 지금까지 살아온 저거요.
2: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네.
1: 왜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0: 그냥 가슴에 와닿고 좋더라고요. 항상.
1: 7년 전에 이 예배 드릴 때 이 곡을 많이 부르셨나 봐요.
0: 네.
1: 그렇구나. 자, 다시 이제 또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 또 많이 부르시는 우리 석진아님 되셨으면 좋겠고 방송 들으면서 이제 저 교회 갔다 왔습니다라고 사연 네. 꼭 좀 보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1: 네, 고맙습니다. 김영란님 네. 고맙습니다.
2: 아멘.
0: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효도하고 계신다고 6941번님 노원구 상계동 같은 동네 주민이에요. 꼭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삶 되시길 기도한다고 3618번이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성동구 여기도 불감합니다. 옷을 만드는데 다리미질 하는데 너무 더워요. 0785번님 그렇군요. 덥죠. 뭐 여름인데 덥죠. 뭐 이번 주 같은데 정말 덥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문화교회에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 한 명 전도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여름성경학교 전도하기 딱 좋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가봤어요. 교회 대부분 여름성경학교. 5024번님 화이팅입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는데 우리 딸이 엄마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엄마 옆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찬양 나가는 중에 해봤습니다. 자, 이수영님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 자, 어머니 옆에 계시는 거죠?
1: 네.
0: 자, 근데 이게 참, 와, 예전에 21년도에 그때는 이제 아버지를 요청해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그때 4년 전에 통화를 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1: 아, 네. 지금 속회도, 트리플 속회도 잘 다니시고 계세요.
0: 이야, 참, 너무, 너무 귀한 열매.
1: 95세이십니다.
0: 95세. 그때 네. 91세 때 저하고 통화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머니.
1: 네. 어머니 94세입니다.
0: 94세. 그때 어떻게 아버님만 어떻게 그렇게 되고 어머니는 계속 방학이셨어요?
1: 아, 아버지는 무교셨고요.
0: 네네.
1: 어머니는 불교에 열심히셔서.
0: 네네.
1: 네.
0: 두 분 다 신앙생활 안 하고 계셨다가 네, 4년 전에 이제 아버지부터 딱 시작하셨군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불교셨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시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좀 갈등은 없으셨어요?
1: 아, 네. 그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0: 네네.
1: 교회 다닐 때는 핍박이 많으셨었는데
0: 네.
1: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시고 하셨던 그런지
0: 예, 예.
1: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고 왜 안 가시냐고 아버지가 가끔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가시려면
0: 네네.
1: 가시라고 가서 찬송도 하고 교회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 식사도 하고 오시라고
0: 어머니가
1: 예 어머니가 그러셔요
0: 그래요 어머니가 네. 지금도 그럼 불교 절에 다니세요?
1: 아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럴 때 이제 오빠가 장남인 오빠 시켜서
0: 네네.
1: 다녀오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못 가세요. 지금
0: 아, 못 가세요?
1: 많으셔서.
0: 네. 그럼 지금 옆에 계시고 지금 전도 요청 하셨는데
1: 네.
0: 그럼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셔도 지금 거동 불편하셔서 못 가시는 상황인가요 혹시 그러면?
1: 아, 아니요. 그래도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휠체어로 해서
0: 네네네.
1: 아버지도 그렇게 가실 좀 안 좋을 때 휠체어 타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휠체어가 또 모시긴 하는데 장로님이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모시고

0: 오셔서 아버지 네네. 가시는데 엄마도
1: 가실 수 있군요.
0: 휴게차 타고 가신다든지 하면
1: 네네.
0: 예, 될 것 같아요.
1: 절은 못 가도 교회는 갈 수 있다.
0: 교회는 가까워요.
1: 가깝고 도와주는 분도 네, 많고.
0: 길 건너면 바로.
1: 예. 네. 좋습니다. 예.
0: 네.
1: 어머니 한번 바꿔주실까요?
0: 아, 네.
1: 네.
0: 엄마 인사. 네, 여보세요. 인사.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1: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2: 네.
1: 예. 저 4년 전에, 여보세요?
2: 예.
1: 4년 전에 제가 아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었어요.
2: 예.
1: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고 아버님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님이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듣기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또 특별한 기회가 왔는데 어머니도 이번 기회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이제 아버님과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2: 네, 감사. 말씀은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지.
1: 예.
2: 몸이 너무 안 좋아.
1: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아버님도 그때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옆에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교회를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 아버지부터는 내가 더 안 좋아.
1: 더 안 좋아. 아이고 그렇구나.
2: 잘 먹도 못하고 배도 부르고.
1: 예예. 예.
2: 소변이 잘 못 보고 배도 불러서 가스 같아서 배가 반항상 같고
1: 예예. 예.
2: 교회도 어디도 이제 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1: 예.
2: 오래 살 뭐래 이렇게 고통받는데
1: 아,
2: 힘들어서
1: 예, 예.
2: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더 뭐 오래 살으라고 맞다 나는 병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1: 예예. 예.
2: 간이 나빠서 나설 수가 없어.
1: 예.
2: 약을 50년을 약을 먹었어.
1: 그래요.
2: 이제 오래돼갖고.
1: 어머님 올해 이제 94세.
2: 네, 죽을 때만 기다리는.
1: 아이고 거지. 그렇구나. 어머님 근데 일단은 교회 가고 한 거를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천국 지옥 들어봤죠?
2: 아, 이게 착하게 살고 낙하진도 안 하고 살으면은
1: 예.
2: 지옥으로 안 가는 거고 그랬고 나쁘게 살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당연하지요.
1: 근데 어머니 우리가 이제
2: 뭐,
1: 어머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실제로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믿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나중에 지옥 가고.
2: 딸도 항상 하는 얘기가
1: 네.
2: 날마다 졸르면서
1: 예.
2: 그렇게 죄는 천당에 가는데 엄마가 지옥 가고 천당에 안 가면 어떡하냐고.
1: 네네.
2: 나가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혼하고 얘기하고 졸르지요.
1: 그게 진리라니까 어머님 그게 진리 아, 사실이에요.
2: 날마다 오면 졸라.
1: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었다가 지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2: 아, 믿어서 손해 안 보는데 이제 아무것도 네. 못해 앉아.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줄 알고 더웠고 힘드셔. 그만 얘기하세요.
1: 아이고. 그러면 어머니 알았어. 아. 일단은 어머니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은
2: 네,
1: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선물.
2: 아이, 딸도 오기만 날마다 안 하는 날이 없어. 힘들어. 내가.
1: 아이,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그만 그 얘기하고 어머니 선물 드리려고 선물.
2: 천당 가려면 교회 가라. 나 천당에 가는 거 안 말한다. 교회는 천당인데 엄마 지옥 가면 되냐고. 졸르는데 네. 힘들어.
1: 알겠어요. 아이고 아, 힘들다.
2: 힘드네.
1: 자, 이제 시원한 선물. 어머님 제가 선물 이렇게 딱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조금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소곱창 전골이 있고 단백질 그 두부 단백질 쉐이크가 있고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그다음에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2: 뭐다.
1: 예? 그 다음에 세탁 세제, 화장품, 비타민,

0: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니 뭐 드릴까요?
1: 귀가 잘 안 듣겠어. 뭔 제가
0: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우리 딸 통해 가지고 어머니 원하는 선물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1: 아이고, 선물 안 보내셔도 돼요.
0: 아니, 오늘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 받으시거든요.
1: 아이고, 선물은 무슨 선물을 해. 이렇게 더운데 수고하시고.

0: 내가
1: 아니 선물 드려야 돼요. 어머님
0: 또
1: 선물 드려야 돼요.
0: 예. 예, 권하는 걸 내가 또 들어주면 안 돼. 그럴 형편이 안 돼. 아. 갈 날만 기다리는 거야.
1: 어머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순 어머님 정말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머님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0: 그러니까 사랑한 게 이제 살았지.
1: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랑하고.
0: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게 나도 영감 돌보라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1: 앞으로도 사랑하고.
0: 아, 하나님 내가 믿고 안 가도 마음적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 예, 예. 하나님 있지야 모든 걸 다 생물들도 하나님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다. 예. 우리 손짓이셔서 먹고 살잖아요.
1: 예, 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는데 아버지나 딸이 막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어떨 때는 귀찮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어머니 사랑해서 그래요. 어머니 사랑해서. 그러니까 네. 조금 아, 귀찮을지라도 아, 나 사랑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저도 지금 어머니한테 좀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좀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0: 네,
1: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예.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님이 어머님 사랑하고 우리 이수영 따님이 어머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런 말 하는 거니까.
0: 엄마도 와서 하디 기도해 주고 아버지도 기도해 주고.
1: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어머니 없으면 너무 그게 슬플까 봐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 네. 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셔서 근데 어머니 네, 어머니 네. 그 저 따라서 한 30초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따라서 30초만 저 따라서 하면 되는데 기도
0: 뭐 말씀하시는 네, 저 같이 따라하라고
1: 네, 제가 크게 한번 할게요. 잘 안 들리시지만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0: 크게 하면 왕만 그리고 시끄럽고 더 안 듣기로
1: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어머님. 자,
0: 왕만 그리고
1: 자, 사랑해 하나님.
0: 네, 사랑해 하나님.
1: 아유 잘하시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 몸신임을.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뭔 소리야 잘 모르겠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죽으심으로 죽었어.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그렇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뭐래?
1: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용서해 주시라
2: 감사합니다.
1: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렇죠. 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그렇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게 마음속으로 내가 모시고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0: 네. 네.
1: 잘 안 믿어지지만 오늘부터 이제 따님도 기도하고 아빠도 아버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텐데

0: 이렇게 저랑 대화 나눴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예, 너무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건강하시고,
1: 예.
0: 건강하시고, 이 방송, 따님과 우리 남편과 함께 이 방송도 한번 가끔 들어보세요.
1: 네,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어머님,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이수영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머니, 여보세요?
2: 네.
0: 어머니가 지금 뭐 좋아하시는 찬양은 없겠죠?
2: 아, 어머니가 7살 때
0: 네.
2: 외삼촌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0: 예.
2: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오시아 오시아 뭐 그런 찬송을 부르셨다고 지금 전화통화하기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런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게 몇 장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많이 불러보긴 했지만. 그래서 요단강에 관련된 찬송가가 제가 정확하게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찬양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네.
0: 요단강
2: 요단강
0: 건너가
2: 건너가 만나리.
0: 요동
2: 그
0: 요단강
2: 찬송을 들었대요.
0: 예예예 예.
2: 들었다고 하더라고. 7살 때 교회 가서.
0: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이건 것 같은데 해보다 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천국 같아요 보니까
2: 아, 네.
0: 이거
2: 그러면
0: 같은데.
2: 어머니한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여기 보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이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긴데.
2: 네.
0: 야,
2: 그거를
0: 진짜.
2: 기억을 하시고 아까 부르시더라고요. 으쌰으쌰 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0: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2: 네.
0: 요단강 건너서 진짜 어머님 진짜 만났으면 좋겠네. 진짜 천국에서.
2: 아멘. 네.
0: 우리 옆에서 잘 기도해 주시고,
2: 네.
0: 어머니 잘 도와주시고요. 지금 흐릅니다. 딱 끊고, 라디오 크게 틀고, 이거 어머니 들려주세요.
2: 네. 네,
0: 예,
2: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0: 예.
2: 감사합니다.

자, 와, 7살 때를 기억하니 참 대단하다고요. 7살 때 부르셨던 찬송이라는데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가 606장이었습니다. 아, 어렵게 어렵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요 어르신 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옵니다. 우리 어머님, 아, 94세 어머님, 95세 아버님은 4년 전에 저랑 통화하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 한동순 어머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 꼭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요. 자,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에 특별 게스트가 옵니다. 유튜브에서 갓송 유튜브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강인선 찬양사역자 우리 초대해서 라디오 앱에 진행할 겁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봐야죠. 이광희 목소리로 부르면서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 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

0: 쓰든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무기구에 있는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바빌로니아에서 나를 찾아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들의 주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장차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네 조상들이 이날까지 모아놓은 것을 모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낳은 네 자녀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소. 그는 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몸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외친다.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마을들을 향해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여호와께는 많은 나라들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며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는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레바논의 모든 나무도 재단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충분하지 않다.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가난하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잘 썩지 않을 나무를 골라서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재주가 좋은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초라하게 만드시며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 그들은 식물처럼 심겨지기가 무섭게,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 건너 나라들아, 내 앞에 조용히 있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가까이 와서 말해 보아라. 함께 모여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누가 동쪽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불러 하나님의 발 밑에 두었느냐? 그를 일으키신 분이 민족들을 그에게 넘기셨고 그가 왕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다. 그가 칼을 휘두르니 왕들이 티끌처럼 되었고 그가 활을 쏘니 그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렸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을 뒤쫓아가며 그 무엇도 그의 발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바로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다. 그들이 가까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힘을 내라고 말한다. 나무를 다듬는 사람은 금을 다루는 사람을 격려하고 망치로 쇠를 고르게 하는 사람은 모루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잘하였다라고 말한다.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우상을 고정시켜서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이 찬송은 레지널드 히버가 가사를 쓰고 존 다이크스가 선율을 붙인 곡입니다. 다이크스는 이 찬송에 니케아라는 곡조명을 붙였는데요. 이 이름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공의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나시고 지음받지 아니하신 분,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절박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찬송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숫자 3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숫자 3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도 숫자 3과 이어집니다. 이 찬송의 거룩 거룩 거룩 첫 가사는 이사야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천상의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 예배에서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요한이 바라본 하늘에서도 같은 찬양이 이어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사야가 들었고 요한이 다시 들었던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울리고 있는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세 번의 거룩은 선율에서도 특별하게 표현됩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첫 번째 거룩은 도에서, 두 번째 거룩은 미에서, 세 번째 거룩은 솔에서 시작합니다. 도미솔. 네, 도미솔은 으뜸하음을 이루는 세 음입니다. 가사에서 거룩이 세 번 이어지고 선율에서는 도미솔이 사례로 울려납니다. 말의 구조와 음악의 구조가 서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율은 세 번째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요. 마치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높이 올라가지만 불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의 거룩을 시작하는 도, 미, 솔이 모두 으뜸하음을 이루는 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작곡가가 이 세 개의 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각각 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 음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모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거룩 거룩 거룩은 니케아 신조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직접 노래하게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오래된 고백을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부릅니다.

0: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거룩 거룩 거룩을 익숙한 한 문장처럼 서둘러 쓰지 마십시오. 첫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 번째 거룩을 적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필사는 오래된 교리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나의 구원을 맡기고 있는가? 오래전 교회가 붙들었던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손끝으로 다시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이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주간 또 하나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을 이기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 중 오늘이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보면 동쪽 국경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너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이란 왕조입니다.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이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기원전 53년 카르의 전투에서는 로마가 파르티아 제국에 크게 패합니다. 그 당시에 파르티아는 로마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파르티아 제국이 침략하러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판이 임하는구나.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강이 마른다라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홍해를 만납니다. 건널 힘은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갈르시고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애굽 군대는 그곳에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넘실거리니까 그곳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강이 마른다는 건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다. 또 어떻게 보면 그곳을 통해서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이 말은 지금 로마 제국 건너편에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로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데요. 동방이 어디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을 한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도 동방을 한국으로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동방, 해돋는 곳을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통일교도 동방의 의로운 나라, 해돋는 나라, 한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단체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그 조직 안에서 특정 인물을 구원자로 신격화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을 구원의 중심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중심은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동방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나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요한은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심판의 임박성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오니까 그 뒤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동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실체를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하는데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개구리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등장합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집 안에 들어갑니다. 침상에 올라갑니다. 부엌에 들어갑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선전들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개구리의 더러운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 입, 그리고 귀신의 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입이라는 말은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믿는 자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
벌거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개구리의 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데 그 미혹 앞에서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계시록 3장에서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신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무너졌는가? 경계를 제대로 서지 않은 겁니다. 방심하다가 두 번이나 점령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개구리의 입을 가진 더러운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니까 깨어서 분별하라, 영적 경계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입으라, 옷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옷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이었고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해져서 희어졌다라는 영적 의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로마를 심판하는 왕들이 몰려오고 이때 개구리 같은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 입으로 싸운다. 그 현장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우리는 군대가 싸우는 사륙이 있는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모으라고 하지 않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건 그 심판의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겟돈을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핵이 등장하고 총과 미사일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마겟돈의 본질은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진리가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아마겟돈의 의미일 수 있겠다.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그 온영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 이 말은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지. 음식 먹고 힘을 내. 이거 예수님을 위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의 진위를 알아차립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계략이라는 걸 예수님은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은 떡을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먹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떡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우선순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사단은 떡으로 살아, 말씀이 반면교죠.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아니야.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무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미혹하는 공격입니다. 마귀는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부와 명예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건 내 삶에 손해가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귀는 다시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할걸?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일 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알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계속 미혹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개구리의 더러운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은 육의 속성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유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흰옷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진리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구원의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가? 구원의 진리를 신뢰할 때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하고 붙잡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일상 속에 기도하고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에서 있었던 그때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안에 불편한 경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용돈이 필요한데 집에서 용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참고서 산다고 하고 참고서 사지 않고 용돈을 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 거짓말이 내 안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용돈은 필요한데 거짓말은 불편하고.

어떻게 하지? 중요한 건 예수를 영접하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에 돈을 채워주시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하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와 현실이 갈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 하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성적이 올랐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스피릿이 달라지니까 일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공부도 대충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구나. 내 스피릿이 달라지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일상 속에서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환경은 더 어려워졌는데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지니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실력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불편함도 경험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계속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일까? 미혹을 이기는 영적 전쟁이 아닐까? 목사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지? 또 왜 약해지는 거지? 강해지는 것도 훈련받아서 강해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도 조금씩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고 일어날 때 항상 스마트워치를 보게 되는데요. 꼭 확인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잘 잘 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운동을 하면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운동을 하고 회복이 될 때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면 그건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운동이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하려고 하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몸은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배터리가 충전되는데 영은 마음은 말씀을 먹어야 회복이 됩니다. 몸은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몸도 운동을 해야 회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영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일상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0: 수많은 일상의 갈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우리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미혹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입으라. 도둑같이 온다는 건 영적 방심을 하면 안 되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괜찮겠지. 유혹에 노출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영에서 멀어지고 육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 입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희어졌잖아. 그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리 잊지 마. 말씀이 마음에서 밖으로 밀려나면 안 돼. 영적 전쟁에서 방심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무장하고 살아야지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은 방전되고 충전되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방전될 때 충전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져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일상 속에서 해야 된다고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려와야 한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씀 없이 내가 싸우는 혈기로 문제를 극복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세상은 아마겟돈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미혹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깨어 있어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방전되고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생은 유일하신 사망.

0: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에 되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하고 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내 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털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제가 17년째 목회를 하면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특별한 기대와 사모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요령껏 뒤로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혹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애타게 부릅니다. 10절 유명한 본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단순히 산책하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계절로 가자는 초청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특별한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불붙는 떨기나무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결코 의미 없는 시간, 지난날의 추억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입니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시간을 정하고 불러내실 때 우연이냐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따로 한 자리에 모으셨을 때에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특별 시간이겠죠. 부모님들 말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또래에 비해서 발육 상태가 늦으면 어때요? 여러분 매우 힘드시죠? 키가 조금 적고 체중이 조금 적고 때로는 정신적 어떤 그 지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못 어울리면 너무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잖아요. 우리가 키울 수 없잖아요. 위대한 목사가 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 배우자로서의 헌신, 지도자로서의 헌신, 무기력한 삶의 탈피, 음란 중독으로부터의 탈피,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들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각종 캠프 등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가정교회 연합 캠프 역시 단순히 함께 놀러 가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그냥 우리는 한 가정으로만 보지만, 백윤영 가정으로만 보지만

그냥 박시정, 김수현 가정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 써갈 천대의 영광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받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동체 안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함께 먹고 웃고 믿음의 가족임을 늘 확인시켜 두십니다. 매년 행사를 진행해 보지만 분명히 그 행사 가운데 여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양육사나 목양장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가정교회 식구들을 세운다는 개념으로 행사에 참석하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회복돼야 될 목양장, 회복돼야 될 가정교회 양육사가 많습니다. 지난날의 열정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장로를 또 세우고 또 세우나 봐.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봐도 지난날 장모님과 달라졌다는 거야. 열정이 갈수록 옛날에는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가서 막 뜨겁게 헌신했는데 요령 생겨서 적당하게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여름 가정교회 연합 캠프를 통하여 가정들도 회복시키시겠지만 우리 부교역자들, 목양장들, 양육사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우리 협동 교육자에도 동행키로 하셨는데 이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로 방에서 따로 살아가시는데 늘 멀찍이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가족임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장소 정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가정의 상처가 해결되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미리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성경학교 나 많이 해봤어. 그냥 그 성경학교겠지. 캠프 한번 간다고, 캠프 한번 빠진다고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건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겨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입니다. 나무에는 잎이 없습니다. 땅에는 꽃이 없습니다. 새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도 땅 속에는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씨앗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 섬겨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때, 가르쳐도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때, 연락해도 가정교회 식구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사랑해도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요. 해도 안 된다. 달라질 사람이 아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제안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겨울 아래에서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본문에 보면 일어날 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아멘하고 일어설 때,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너무나도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14절 바이트.

땅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술람미 여인은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감추고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냥 늙은 염소 가죽 같은 피부를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평상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할 때는 담임 목사에게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런 특별한 자리에 가서 목사와 깊은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예배 시간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그 인생에 뭔가 놀라운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의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쳤던 마음이 열립니다. 침묵했던 사람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당했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던 사람이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난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번 캠프를 통하여 분명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함께하자고 해도 목소리도 없고 어떤 반응도 없던 사람이 이번 캠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하신 분 꼭 그렇게 되세요. 아멘한 집 자녀, 누가 뭔 말하면 자기 의견도 표현 못하는 소극적인 그런 자식이 많은데 아멘하신 집 꼭 여러분 자녀가 어른들에게도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당당히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실 변화 두 번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찾게 됩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술람미가 일어나서 함께 가게 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작은 여우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오해, 사소한 불평, 풀지 않은 섭섭함, 반복되는 무관심.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시험 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권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우가 사라져버려요. 시험 들었다는 흔적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멀찍이 강대상에서 설교로만 목사를 만날 때에는 목사님이 별로 나를 사랑한 줄 몰랐는데 가까이서 같이 차 한 잔을 마시고 같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잠깐 이동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오해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방치한 작은 여우들이 꽃이 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여우를 잡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가야 잡을 수가 있어요. 놀랍게 이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 그동안의 가정교회에서 섭섭하고 쌓였던 그 모든 감정들이 묵은 그 감정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운 감정, 소원한 감정, 무관심의 마음들. 교회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번에 윷놀이도 하고요, 족구대회도 하고 상금을 많이 걸어놨는데 아침에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걸 조정해드렸어요. 절대 이번에는 교구별로 가정교회별로 출전하시는 게 아니야. 가정교회끼리만 하면 출전이 안 돼. 섞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팀을 짜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도 한 팀 만드시고 장로님도 한 팀 만들라 그랬어. 이분들 상금이 필요한 분들이야 다. 그래서 다 팀을 짜서 이번에 섞여지면서 마지막 자유관광만 빼놓고는 다 섞여서 팀 출전을 해야 돼. 놀랍게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작은 여우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가정교회별로 가정별로 그곳에 가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이때 작은 여우가 사라진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 학교 모임에도 안 나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는 거야. 내 아이를 이 모임에 자꾸 미워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학교에

다드림 사냥팀 캠프에 한 번만 갔다 와도 그 아이는 그 마음 사라지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지 애들끼리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없거든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한 이유가 뭐 이때 엄마들이 보내야죠. 이때 엄마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 새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연합캠프에 가서 교회 안에 내 아이가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줘야죠.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접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꽃을 피우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함께 잡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껍질을 벗겨서 목도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우털 목도리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경학교를 통하여 여름 캠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많은 특별 행사를 통하여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부름을 받고 일어나 함께 가면서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환경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어도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았어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면 소속감이 회복됩니다. 외롭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주님도 나를 자기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아니 소속감이 분명해지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섬길 수 있잖아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숨어있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다 보니까 혼자 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소외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장로님 자녀들을 더 많이 이름 불러주기가 쉽겠죠. 근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때요? 이 숨어있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 연합캠프를 통해서 다쳤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관계를 허물던 작은 여우를 잡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분명히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돼요? 일어나기만 하시면 돼요. 함께 가기만 하시면 돼요. 부모들이 결단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동체 속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제 아내가 종종 제가 인도하는 집회 세미나에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체력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때마다 하는 말이 꼭 내가 안 갈 때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 행여나 잠시 쉬고 싶었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동행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새벽 예배 한번 멈추고 싶었다가도 내가 새벽 예배 안 간 날 새벽 예배 말씀이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는 자의 고백이죠. 부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기대 좀 하세요. 기대 좀. 여러분이 사실 못 바꾸시잖아. 하나님이 만져줄 때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들이요 좀 기대하세요. 교육사에도 할 말이 많지만은 제 교육의 뭐 부재죠. 제 교육의 부재.

0: 이번에 좀 기도,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소서,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친밀한 연합이 회복되게 하소서. 맨날 엄마 품에만 있고 징징대는 놈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 품으로 가도 울지 않는 놈. 엄마가 좀 기도를 좀 해야죠. 엄마가, 할머니가 기도를. 내 손주가 어디 가든지 간에 빵긋빵긋 웃고 사랑받는 놈이 돼야지. 저희 엄마만 안 보이면 징징대고 막 에이 울고 뭐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사랑받고 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을 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나니, 이번 가정교회 그동안에 우리 가정교회가 좀 친밀도가 떨어졌는데 이번 캠프를 또 우리 가정교회가 아주 그냥 주여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를 이번에 회복시키시려고, 총무랑 내가 생각 좀 완전 이번 확실하게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번에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아마 출발할 때부터 하나가 돼버릴 겁니다. 저 역시 평생토록 지금까지 했던 말이 일어나 함께 갑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 냅둬버려라. 타락이여 타락. 옛날에는 좀 말 좀 해보세요. 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바로 냅둬버려라. 이러면 안 되거든. 교회가 일어나 함께. 이번에도 보니까 못 갈 형편인데 양육사가 이렇게 헌신을 했더라고요. 또 가서 사정하고 회비도 대주고 이번에 갑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분은 또 그럼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이번에 또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행하실 기이한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위대한 목사님 되고 위대한 대통령 되고 위대한 꿈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소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영화부 엄마들 또 이럴 때 정신 차리고 얼마나 좋아. 매버리고 업어버리면 올 수 있으니까. 걷기 시작하면 잡으러 다니고 말 안 듣지만 여러분 업고 매고 밀어버리면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데려오기가. 근데 기이한 일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저는 이번에도 외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 일어나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한 사람만 준비하면 행사로 끝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함께 준비하면 부흥이 됩니다. 한 사람만 사모하면 개인의 은혜로 끝날 수 있지만 온 교회가 함께 사모하면 공동체의 새 계절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기도에 함께 갑시다. 부흥에 함께 갑시다. 선교의 자리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그때마다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함께 가자고 할 때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일어서겠습니다. 혼자 아니어도 좋아. 가정교회가 함께 일어나면 좋아요.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귀한 일을 사모합니다. 분명히 입이 열릴 것입니다. 포도원의 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공동체 안에 소속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특정 인물이나 분야, 취미 등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팬이라고 하죠. 이 팬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헌신적인 봉사자, 열광하는 일을 뜻합니다. 어원에 걸맞게 이 팬들은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죠. 스타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팬이 있고요. 문득 나에게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누구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의 답은 하나여야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자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김없이 존재하는 열성팬, 열정적인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께 마음 다해 열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7월 29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최정문의 내 마음 다해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고 싶어지고 조금이라도 닮아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게 하겠죠. 예수님의 열성 팬이 된다는 건 잠시 감동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힘글리시 투게더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찬송과 필사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사노트 챙겨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듣고 싶은 찬양,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광주 극동방송 카카오톡 또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English
1: together.
0: Hengzozilla 수요일 코너입니다. En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Daniel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Welcome back, Daniel.
1: Thanks. It's an honor to be back with you. And welcome back to all of you listeners out there. I hope you are ready for another great hymn to learn about today.
0: 네, 오늘도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선생님?
1: Oh, I love this song. Oh. This song this week is called Holy, Holy, Holy.
0: Holy, Holy, Holy.
1: Yes. 네. It's a very reverent song. Mm. I love singing it. I love listening to it. Oh. Now, this

0: Hymn was written by the Anglican bishop Reginald Heber.
1: 네.
0: And he was inspired by the heavenly worship described in Revelation chapter 4, reflecting on the angels who stand before God's throne, crying, "Holy, holy, holy." And he composed this hymn to proclaim God's holiness, His majesty and His glory.
1: 네, 이번 주에 함께 하실 곡은 Holy, Holy, Holy. 우리나라에서는 거룩, 거룩, 거룩으로 불리고 있는 찬양이죠. 이 찬송은 영국의 성공회 주교였던 레지널드 히버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하는 장면을 노래에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0: So the word holy is repeated three times
1: right.
0: as a confession of praise to the triune God.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1: right.
0: also known as the Trinity.
1: Trinity. 네.
0: Later, the hymn was set to music by the English church musician John Backus Dykes. And he named the tune, I believe it's
1: Nicaea,
0: after the Council of Nicaea, which affirmed the Christian doctrine of the Trinity.
1: 네,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영국의 교회 음악가인 존 다익스가 곡을 붙였는데 곡명인 니케아, 네, 니케아라고 곡명을 붙였대요. 이 니케아는 삼위일체 신앙을 확립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외와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0: 표현한 그 단어들은 뒤에서 알려드린 표현들은 일상 대화에서 자주 들을 기회는 없는데 또 알고 있으면 영어 상식 좀 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표현들도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퀴즈 타임 가겠습니다.
1: 네,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3의 일체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0: 네, 3위 일체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 Number 1, triangle.
0: Number 1, triangle.
1: Number 2, triple.
0: Number 2, triple.
1: And number 3, trinity.
0: Number 3, trinity. 네, 트라이앵글이냐, 트리플이냐, 트리니티냐, 3위 일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어렵네요, 그렇죠?
1: Oh, it is a little harder, yes. Yeah, right. And for those of you who didn't know, all three of those words start with T-R-I.
0: Right, T-R-Y.
1: And if you don't know, right. T-R-I means three.
0: Oh.
1: So when you see that in English, like tricep, the muscle that has three different parts,
0: 네.
1: Or tricycle, sorry, I'm probably confusing everyone. Number one, triangle. Number two, triple.
0: 네.
1: Number three, trinity.
0: 좋습니다. 이 셋 다 TRI로 시작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TRI, TRI는 3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 아시는 분들 샵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힝글리시 투게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니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1: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great week. And enjoy the nice warm weather that is here.
0: 네, 힝글리시 투게더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Bye. Bye.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제 더러운 죄인 된 눈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으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발 앞에 제 면류관을 던지며 순복하오니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저슬라 수요일 코너 힝글리시 투게더 함께 하셨고요. 오늘의 필사 찬송가였죠. 거룩 거룩 거룩 영어로 만나봤습니다. 또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도 했는데요. 아, 오늘 힝글리시 투게더 퀴즈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보기 1번 트라이앵글, 2번 트리플, 3번 트리니티였는데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3번 트리니티가 정답이었습니다. 와,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들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또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도 기도카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아, 또 귀가하시는 분들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정말 헛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욕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제자의 진솔한 고백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늘의 상급과 영생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약속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첫째,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동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과 성품,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희생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랑하기 위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둘째, 헌신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피에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포기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 결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린 자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헌신은 얼마나 많이 드렸냐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드렸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헌신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섬김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배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믿음의 가족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끝까지 충성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배의 은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여러 배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많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헌신한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0: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환경보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배의 은혜를 말씀하신 후 마지막으로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큰 상급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장차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도 기도도 눈물도 섬김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릅시다.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여 우리의 생각고우리의 마음들 사로잡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전능과 407장 부르겠습니다.

0: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이치를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저희들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존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1: 아멘.
0: 무더위 속에서도 우편에 그늘되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살아계신 이 터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참 목자로 세우신 김효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뜻이 강력하게 임하여 듣는 이들의 심령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모든 사역의 결과마다 우리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조중 접경지역 비전 트립을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고 분단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북한 동포들을 복음의 소망으로 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조국 통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1: 아멘.
0: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동역하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 교회와 주님 나라 위에 충성을 다하는 군사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가정과 학교와 일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만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139편을 설교하는데요. 네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다 6절씩 해갖고 네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설교하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간혹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든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협력하는 어느 선교사님과 통화

말을 했어요. 그 가정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건강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가정의 위기를 당하면서 저희 가정이 많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또 제 아내가 많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인데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난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억울한 마음을 알고 계실까?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그냥 방치된 것 같은 상황. 하나님 안 계시는가? 하나님 모르시는가? 그냥 방치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알고도 모른 척 하신다면은 더욱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나의 경험상으로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배경은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요. 악인들이 나와요. 악인들. 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심히 미워할 정도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있고요. 직장이라는 환경이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그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 그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고통도 겪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겪기도 해요. 또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근데 외로움을 겪고 불안에 떨고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이것은 심히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깨지고 상처 입은 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세상의 온갖 것으로 포장된 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상처 입은 나로, 포장된 나로.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는 말이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나이다, 또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계속해서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흔데요. 야다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보통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흐를. 그러니까 어떤 이 알문 뭔가 하면요. 이 부부가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사용되듯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깊이 있고 생생한 앎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앎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알거나 어떤 정보를 갖는 수준의 앎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절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멀리서 바라보고 쫙 둘러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깊이 파헤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깊이 파헤치며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더 연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죠.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주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아주 잘 알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뇌를 많이 했어요. 그때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막 뭔가 철학적으로 막 뭔가 깊이 빠져 있는 듯이 뭐 그렇게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답을 찾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나, 포장된 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십시오. 4주에 걸쳐서 이제 시편 139편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의 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처 입은 나이기도 하고요, 포장된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많은 경우는 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보기 싫어하고 보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보면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나, 그냥 포장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아, 이게 나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자신에게 정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척하면서 사는, 척하면서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세상의 주의, 학력이나 스펙 등으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아 이게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 이제 부모들 자녀들 막 공부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학원도 많이 보내고 자녀들 막 공부하면서 성적을 잘 받기를 막 기대해요. 자녀가 성적을 잘 받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

이러고 합니다. 그게 동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녀 성적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도 그 성적 잘 나와야지 자녀 인생도 그 성적 때문에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녀가 성적 잘 나오면 부모가 어깨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늘 긴장하며 살고 있어요. 불안해하며 살고 있어요. 제게 소그룹 모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소그룹 모임 하면요,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도 잘 하지 않죠.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두렵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안다. 내 일상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앉아 있는 것은요, 이 평안한 때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평안한 때. 그냥 평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들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일어서는 건뭘 얘기할까? 일어서는 것은 뭔가 이게 늘 그냥 분주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괴로운 어떤 삶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고 일어서면 우리 인생 전체예요. 평안할 때도 있고요. 또 뭔가 괴로울 때도 있고요.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 모든 상황들, 모든 습관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절대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볼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좀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숨기잖아요. 적당히 숨기면서 좀 드러내고 낼수 있는 것만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건 그냥 숨기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두려움, 나의 아픔, 나의 슬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때로는 다 얘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다 그분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도 얘기하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얘기하고요,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요, 다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렇게 할 때요, 그래도 이 사람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힘이 생기면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게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잘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요.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 제가 잘살 때도 있고요, 잘못살 때도 있잖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전부 대부분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하죠. 아, 저 힘든데도 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저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그냥 여전히 속상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얘기해줘야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알아도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두려움, 나의 아픔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의 모든 길을 다 살펴보셨대요. 하나님 내 길을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잠깐만 내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더 멀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안해합니다. 이 길이 맞나? 잘 가는 건가? 맞는 결정인가?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야,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가는 건가? 그래서 막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갈 길을 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판단과 노력으로 가려 하면요, 힘겨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대요. 그분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깊이 살피셔서 내가 가야 될 길, 나의 방향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최선이잖아요.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친밀하게 지내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나의 길을 다 살펴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찾아서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면요, 그분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살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더딘 것 같아도 절대 더딘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열어줬다고 해서 막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발을 둥둥 구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조바심 내면서 내가 찾고 내가 가려고 합니다. 막히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죠. 낙심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여기 눕는 것까지 살펴보셨다고 했는데요.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 뒤에 보니까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말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 눕는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그냥 잠자는 것을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서 잠잡니까? 침실이죠. 침실은 다른 사람들이 오픈되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다
살피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까지 내 마음과 내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깊은 은밀한 곳까지도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부부가 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쏙닥쏙닥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셔. 주님은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함께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도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에도, 우리의 기쁨에도,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의 성공의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는데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소가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곳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서 그냥 뭐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그러면서 막 절망에 빠지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고 계셔요. 주님을 그곳에 모셔드리시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신다고 했잖아요. 막 연구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깊이 살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랑하면 형편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사랑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쟤가 무슨 일 있다? 얘가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부르잖아요. 너 무슨 일 있냐? 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아니야, 너 분명히 무슨 일 있어. 네 얼굴에 쓰여 있잖아. 아니 괜찮다니까요. 아니야, 너 분명히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의 편이야. 너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안다, 안다, 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감싸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이제 아이들에게 안수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안수할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보통 한, 뭐, 한, 많이 오면 한 30여 명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고 부르면 안수해요. 때로는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그냥 얼굴 들고 얼굴 보고 이름 부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막, 좀, 막, 그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이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쫙 얼굴 살펴보고, 살펴보는 게 다 그 이유예요. 뒤로 돌아보는 것이. 다시 한번 이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세가? 내가 너 사랑해. 목사님이 너 사랑해. 목사님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목사님 너를 사랑해.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어제

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자꾸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그럼 그 아이들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칼럼에 썼듯이, 나 이제 원죄예요? 나 이제 원죄예요? 자기를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보니까 좋거든요. 자기도 축복기도 받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이들도 좋은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다윗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다윗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고 계셔요. 나의 잠자리까지도 뭐 쫓기면서 막 광야에서 막 잠을 잘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잠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잠자리까지도 살펴주시고, 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보입니다. 기이하다.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과 생각, 너의 삶을 다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의 삶을 다 속속들이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아. 그런 너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모습들은 깨어진 상처받은 나일 수 있습니다. 포장된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깨어진 나로 살 때 있고 포장된 나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긴장되고 불안해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6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피곤하고 낙심한 일들이 많다고 1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참으며 달리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 사랑의 경주를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민호기 목사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관호의 여정, 그리고 손재석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피곤하고 또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이 많지만 성경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오늘도 기다리면서 또 먼저 들어왔던 사연 나눌게요. 6252번님께서 운동장 걸으며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었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성도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이 찬양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즐겁고 좋은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세상 힘겹고 슬픈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 아니네. 강호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꿈이 있는 자유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02년 라이브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견뎌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이 다시 한번 새 힘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거든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서로 힘을 주고 응원하는 은혜로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느니 가수 신형원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유효한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듣고 오셨고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경에도 이 경주를 하는 동안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또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 경주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이 찬송은 레지널드 히버가 가사를 쓰고 존 다이크스가 선율을 붙인 곡입니다. 다이크스는 이 찬송에 니케아라는 곡조명을 붙였는데요. 이 이름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공의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나시고 지음받지 아니하신 분,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절박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찬송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숫자 3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숫자 3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도 숫자 3과 이어집니다. 이 찬송의 거룩 거룩 거룩 첫 가사는 이사야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천상의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 예배에서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요한이 바라본 하늘에서도 같은 찬양이 이어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사야가 들었고 요한이 다시 들었던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울리고 있는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세 번의 거룩은 선율에서도 특별하게 표현됩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첫 번째 거룩은 도에서, 두 번째 거룩은 미에서, 세 번째 거룩은 솔에서 시작합니다. 도미솔. 네, 도미솔은 으뜸하음을 이루는 세 음입니다. 가사에서 거룩이 세 번 이어지고 선율에서는 도미솔이 차례로 울려납니다. 말의 구조와 음악의 구조가 서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율은 세 번째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요. 마치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높이 올라가지만 불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의 거룩을 시작하는 도, 미, 솔이 모두 으뜸하음을 이루는 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작곡가가 이 세 개의 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각각 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 음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모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거룩 거룩 거룩은 니케아 신조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0: 오래전 교회가 지켜냈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직접 노래하게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오래된 고백을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부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거룩 거룩 거룩을 익숙한 한 문장처럼 서둘러 쓰지 마십시오. 첫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거룩을 적으며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 번째 거룩을 적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필사는 오래된 교리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며 누구에게 나의 구원을 맡기고 있는가? 오래전 교회가 붙들었던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손끝으로 다시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가 75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했죠. 아브람이 99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에게도

0: 또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이가 없던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사라가 아흔이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신 그들의 여정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으로 가시던 중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하란에서 조카 롯과 제 아내 사레와 함께 잘 살고 있었죠. 아이가 없는 것 빼고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 나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것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 전 바로 롯과 사레가 떠날 채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3: 아브람, 무슨 일이에요?
1: 어서 가서 롯하고 여길 떠날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길 떠나라고 말씀하셨소.
4: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는 하셨어요?
1: 아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단다.
4: 아,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일단 짐을 다 싸서 떠나야 한다는 게...
1: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그분의 계획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니?
4: 예, 그렇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1: 저희는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내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세겜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제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전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저희는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됐고 잠시 애굽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 사레에게 한 제안은 아직까지도 저를 미안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사레, 당신은 여전히 너무 아름답소. 그래서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날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봐 걱정이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내 누이라 하면 어떻겠소? 그러면 난 당신 덕에 오히려 대접을 잘 받고 또 목숨도 부지할 수 있지 않겠소?
3: 하지만 아브람, 전 당신 아내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요?
1: 예, 그것도 사실이잖소. 우린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잖아. 당신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잠자코 있으면 돼.
3: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1: 그냥 내 말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소? 걱정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레 미모에 넋이 나갔고 그 소문이 애굽의 지도자 바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삼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였죠. 사레가 바로의 궁에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은 저를 극진히 대접했고 엄청난 가축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으셨죠. 바로가 사

0: 아래를 아내로 삼으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바로가 제 계략을 알고 저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1: 네가 감히 날 속였단 말이냐? 저 여인이 네 아내라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날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썩 물러가거라.
0: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일을 이렇게 커지게 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바로의 명대로 저인 짐을 챙겨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후 롯과 저의 가축은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도저히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며 가축을 먹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물이 있는 곳이나 풀이 있는 좀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일쑤였으니까요.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이제 각자 다른 길을 택해서 가자꾸나.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2: 아, 진심이세요?
0: 물론이다. 네가 먼저 원하는 길을 선택하거라. 롯은 주위를 둘러보고 요단강 쪽에 있는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롯이 아무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 먼저 선택하라고 한 번쯤은 양보도 하고 그러길 기대했던 거죠. 아무튼 롯이 선택한 땅은 물도 충분하고 땅도 아주 비옥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됐던 것은 그 땅 옆에 있던 소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주 악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롯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롯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했죠. 그렇게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 나는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0: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게 땅도 자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저인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돔이 전쟁에 휩싸이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4: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3: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0: 하나님께서는 절 바깥으로 데리고 가신 뒤

0: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1: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들을 제외하고 다른 동물들을 다 반으로 잘랐죠. 전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고기를 노리는 독수리들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전 이내 깊은 잠에 빠졌죠. 깊은 어둠과 공포가 저를 짓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0: 아브라함아,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결국 그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런 다음 네 자손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1: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어디선가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죠.
0: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1: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이 없는 저희에게 온 세상이 저의 후손들로 가득하게 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지만 사례는 아이를 기다리다 결국 지치고 말았죠.
2: 주님께서 제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제 여종과 동침하세요. 제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라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죠.
1: 하지만 사례, 우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
2: 더요?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아세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는 자식 하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더 기다려요? 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1: 결국 전 사례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재앙이었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하갈은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례는 저를 닥달했습니다. 저도 그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었죠. 끝까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했으니까요.
2: 아브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 종을 당신 품에 안겨줬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는 나를 멸시하잖아요. 주님께서 누구 탓인지 판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여보, 하갈은 당신 종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소. 그냥 하갈에게 당신이 내키는 대로 하구려. 저의 무책임한 대답을 듣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사례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

0: 어서 하갈의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후손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라 하셨죠. 또 이스마엘이 그의 형제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제 나이가 86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나타나셨죠.
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2: 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1: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이제 내 아내 사례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할 것이다. 내가 내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2: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니. 또 내 아내는 아흔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1: 아니다, 아브라함.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0: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제가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전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라 예언을 하고 사라가 몰래 듣고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웃은 것까지 아는 것이었죠. 그들의 말은 다음 해 현실이 되어 사라는 90살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3: 아브라함, 이게 정말 믿겨지세요? 지금 우리 나이에 아기를 낳다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요. 아가, 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의 증거란다.
0: 사라, 작년 이맘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웃더니 이젠 기뻐서 웃는구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잘 자라 소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1: 아브라함.
2: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1: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거라.
2: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0: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길 원하신다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기다려온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길 원하신다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먹을 수도,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지만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라에게 이삭은 삶의 전부였는데. 하지만 동시에 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란 걸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이시죠. 항상 제가 원했던 때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사에 사용할 장작들을 낙 위에 싣고 이삭과 다른 두 하인을 데리고 모리아 산 쪽으로 떠났죠. 내가 이삭과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그동안 너희는 낙 위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번제 쓸 나무는 이삭의 등에 지게 하고 전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천진한 질문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죠.
1: 아버지.
0: 그래 이삭아, 왜 그러느냐?
1: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이삭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거다. 이삭은 제 대답에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후 저는 제단을 준비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그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 너무나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묶인 채 누워있는 이삭 위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0: 예, 하나님.
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으니 네가 날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0: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기쁘던지요. 이삭이 누워있던 제단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텀불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생 제물은 바로 그 양이었습니다. 제가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알았죠.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도 제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아직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 아주 특별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정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백하고도 일흔 다섯이 되어 다만 주께 기도하는 것은 이삭과 나의 모든 후손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의 후손들도 여러 번 넘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길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0: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 전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의 톰 테이너는 교회 성장이 후퇴하는 원인 6가지를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익이 생길 때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증가, 죄 성소를 철저히 지키는 헌신적인 성도 수의 감소, 지역사회에 다가갈 노력을 하지 않는 교회, 교제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전도를 잊은 성도, 해마다 늘고 있는 교회 내 갈등과 분열, 일부 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아마도 초대교회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그 당시가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던 부흥의 때라는 사실 아십니까? 문제점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먼저 주님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부흥의 초석을 일구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엘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적어도 구원만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저 받은 겁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면서 오늘 밤도 김도윤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샌디 패티의 Were It Not For Grace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내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었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결심은 늘 며칠 못 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참 고맙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뜻이니까 잘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빈손인 사람한테 거저 두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을 내려다 볼 일도 없어지고요. 그냥 그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에 져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I Will Praise Him Still,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Amen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05 하나번 쓰시는 분께서 중3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네요. 그래도 예수님께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장점이 많은 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이제 요즘 같은 때는 공부만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저는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였어서 생각한 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되게 절망했었는데 여기 보내주신 이 분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를 믿어주셨고 저희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음악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6118번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찬양 신청하고 싶습니다. 소진영의 아마 이게 마커스 월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청합니다. 그러시면서 지난 4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밤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힘든 기간이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높은 곳에 우리가 사슴과 같이 발을 딛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이따 마지막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상진의 아버지의 마음,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오영은의 쉬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비와 양선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하며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오래 참음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양선은 선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선함을 우리도 닮아 우리의 삶에서 양선, 선함을 많이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아름다운 와이준의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와이준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피아노 연주 찬송은 삼바 버전이었어요. 사실 이런 발랄한 이 연주 찬송 이런 스타일은 제가 이 시간대는 잘 들려드리지 않는데 좀 덥고 무거운 여름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상쾌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저희 소망이 담겨진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괜찮으셨죠?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는 유료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됩니다. 뭐 몇 번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할 때는 제가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마다 또 매일매일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이 나올 때 아는 찬양이면 좀 따라 부르시고요.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선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도스네는요.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선으로 번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선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 범주를 초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선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선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한 영향력으로요. 사회를 인도하고 공동체를 이어가야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있어서 이 선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형성하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0: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이 양선은 선함, 착함,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저 착하게만 지내는 것,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랑도 교만도 아닌 것으로 마치 숨쉬는 호흡과 같은 생활 속의 행위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믿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선한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전파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쉬지 않고 전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오늘도 끼친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함으로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봄철이 되어 씨앗을 뿌릴 때 세 개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요. 하나는 하늘의 새를 위해, 또 하나는 땅 속의 벌레를 위해, 그리고 남은 하나만이 곡식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눠 먹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풍습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할 때 이웃들을 위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위해 흘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웃을 살리는 아름다운 흘림과 또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예서 포유에 감사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Oh My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누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범키의 In Christ Alone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Planting Worship의 의인된 죄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We Love You의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띄워드리고요. 예술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북한 곳곳에서는 우리 남한의 드라마와 예능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부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스터 트롯의 감동적이면서도 춤과 노래가 곁들여진 화려한 무대에 눈과 귀를 빼앗기고 또 눈물의 여왕 같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화려한 삶, 같은 민족인데 남한 사람들은 또 남한의 부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 또 이혼을 고려했던 그런 부부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나누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에 마음을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속에 이런 사랑과 또 갈등을 풀어가는 얘기들, 이 남한의 문화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존엄한 인간의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믿음을 따라 걸어가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북녘의 성도들이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북한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속의 모습이 사실은 실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또 꿈을 꾸게 되고 인간으로서 참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남몰래 귀를 기울이며 또 이불 속에서 또는 지하에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북녘의 성도들, 그리고 하루를 조금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조금 일찍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북녘에 있는 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과 남한 또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죠.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된 그날까지 우리 남북 간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우리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다섯 분의 남북 간 청년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예, 자,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저는 삼순이입니다.
4: 네, 저는 나나입니다.
5: 저는 옥순입니다.
6: 저는 덩덩입니다.
7: 저는 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이 안에는 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2: 다양하네요.
0: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우리 남북 간 청년들은 또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 여러분 장마당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10대에서 30대를 일컫는 말을 바로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장마당이라는 곳을 통해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부모 세대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벗어나 남한의 문화 등 외부 문물을 접하면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세대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충성심이나 사상 무장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 속으로는 갑갑함을 느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당 세대가 시간이 흘러 북한의 중심 세력이 될 그때가 북한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같이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MZ세대가 있죠. 보다 자유분방하고 공정함을 우선시하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MZ세대. 오늘은 남북한의 신세대로 일컬어지는 장마당 세대와 MZ세대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MZ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입니다.
2: 와, 재밌겠는데.
0: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MZ세대죠?
2: 네, 그렇죠.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네. 다 이제 MZ세대이지 않을까.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이전과는 특성이 좀 많이 다른 네.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MZ세대라고 기성세대가 부르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MZ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2: MZ세대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좀 중심이 된? 자아가 확실히 뚜렷한 그런 친구들 MZ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사람들.
2: 맞아요. 표현도 네. 확실하게 하고.
5: 저는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평적 관계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수평적 관계.
5: 약간 권위적으로 내려찍거나 누르려고 하면 약간 발끈하고.
0: 이제 수평적 관계를 네. 되게 중시한다. 네. 서양사회 같네요.
4: 네. 이름 부르고 개인적인 것도 MZ세대의 특징 아닐까 싶어요.

0: 개인주의.
1: 네. 네. 공동체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어른들과의 관계나 물론 소속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것도 MZ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2: MZ세대는 좀 합리성, 효율성을 이전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따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3: 합리적인 거냐?
0: 이런 이유에 납득이 돼야지 뭐 움직여지고.
2: 네, 맞아요. 네. 효율적이어야 되고.
0: 예, 우리 남성 동지들은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2: 말씀해주세요.
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Z 세대는 어떤 것 같아요?
4: 각자만의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개성. 네.
0: 개성.
4: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강한 세대입니다.
0: 네. 우리 동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저... 와보니까 젊은 애들이 이렇더라.
2: 젊은 약간... 같이 젊은 분들이긴 한데
5: 한국의 MZ 세대들이 약간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0: 아, 서로 서로에 대해서.
5: 네, 서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갔을 때는 이제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이제 처음에 그냥 이제 담보였다 하면 그냥 자기한테만 집중하고 이제 무관심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1: 맞아요. 제가 요즘 들은 단어 중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관심하니까 생각났어요. 그 손절이 나랑 조금만 안 맞고 나랑 조금만 맞아요. 가치관이 그렇죠. 달라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MZ세대의 특징 아닐까.
0: 근데 지금 얘기 나눈 거 보니까 MZ세대 되게 어른들이 듣기에는 부정적이거든요. 좋은 점.
2: 당첨했네.
0: 좋은 점은 좀 없어요?
1: 아, 근데 그렇게 또 버릇 없어 보이고 나밖에 몰라 보이지만 또 합리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만도 잘 살기 버거운 그런 MZ세대들 어쩌면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성장 시기에는 네. 우리 부모님 시기에는 풍요로움 이제 느낄 때니까 공동체와 함께라는 생각에 있어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좀 내가 손해를 봐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의 MZ 세대는 워낙 풍요로운 것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도 더 풍요로워질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앞으로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1: 맞아요.
0: 직장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2: 너무 공감이 되네요.
0: 너무 힘든 세상,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MZ 세대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북한도 MZ 세대가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 네.
0: 북에서 장마당 세대였던 분이 이제 오셨는데 직접 장마당 세대 출신으로서 북한도 어때요? 그 예전 세대와 신세대가 조금 다른가요?
5: 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나이 또래면 사실 저도 MZ세대로 이제 취급받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약간 저를 MZ세대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2: 그래요?
0: 이미 기성세대예요?
5: 네, 약간 저도 이제 거의 이제 20대 후반이긴 하지만 약간 기성세대의 그 생활 습관을 좀 많이 물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MZ라고 하면 2000년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2: 네네.
5: 그렇죠. 이제 기준이 좀 약간 더 높아지는.
0: 그럼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세대들은 어떤 큰 특징이 있어요?
6: 버릇이 없나요?
5: 네. 약간 그렇긴 한데.
2: 약간
5: 좀 이제 저희 기성세대의 느낌 입장에서는 제 버릇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학업생은 무조건 이제 상업생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6: 이제 거기도 라떼 문화.
5: 네, 그렇죠. 라떼 문화이긴 한데 젊은 사람은 윗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야 한다. 좀 무조건 존경해야 한다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윗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0: 북에서도 그래요?
5: 네네, 그런 것 같아요.
0: 윗사람이 얘기를 안 듣는 저 세대들이 과연 북한에서 위에 내리는 당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나 심지어 최근에 제정된 이 3대 악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까?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해요.
5: 저는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당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정치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무시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2: 그래도 이제. 돼요?
5: 네. 약간 뭔가 이제 한국의 회사에서 사장님이 뭐 일을 하라고 했는데
2: 안 하는
5: 그래 안 하는 것처럼.
0: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5: 근데 처벌을 해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처벌을 해도.
2: 내가 더 먼저다.
5: 네,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0: 네.
2: 확실히 달라졌네요.
5: 네,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0: 네. 그럼 우리 엘리미 보기에

0: 는 엘림은 이제 어릴 때 와가지고 북한에서의 장마당 세대를 소위 경험하지는 이제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1: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2: 네. 무섭고 눈치 보고.
3: 맞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어떠세요? 이 청년들도 이제 나이가 먹고 세대가 권력의 중심에 가게 되면 북한도 좀 변화가 올 것 같지 않으세요?
4: 장마당 세대가 기성세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통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장마당 세대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0: 그런 걸 찾죠.
4: 네, 네. 그런 걸 찾는다. 이런 것부터 그런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안전을 추구한다. 개인주의 뭐 이런 것까지 남한이랑 되게 비슷해져 가니까 어쩌면 장마당 세대가 통일이 된다면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0: 네.
5: 저는 북한 장마당 세대들은 특히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 그런 정보들을 되게 많이 받아들일 것 같아. 남한 사람들 너무 잘 산다. 아파트, 편의점 너무나도 좋은 게 많다. 나도 저 땅에 같이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남한과의 연합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고 또 나이가 좀 들어가면 북한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나 봐요. 네.
6: 맞아요. 저는 예전에 콘텐츠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K-POP이랑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북한을 타겟으로 한 그런 콘텐츠나 영상 매체를 연구해서 만드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네. 타깃으로 해서.
6: 네. 중국이나 러시아 유학생들은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그렇죠. 것 같으니까 약간 통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대화와 협상 이런 것도
0: 어른들끼리
6: 중요하지만
0: 이야기가 아니라
6: 네. 우리가 뭐 MZ와 장마당 세대가 이렇게 숨어서 몰래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3: 저도 이제 확실히 북한 MZ 장마당 세대가 이제 그때 시기가 오면 약간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0: 네.
3: 한국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MZ세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예. 저는 이제 반대로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지금의 우리 MZ세대들이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개인주의, 나만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라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이제 나이를 들어서 권력을 잡으면 변화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할 때쯤에 지금의 MZ들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 청년들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체감이 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온다 하면 그때 가면은 이제 당연히 그들의 생각도 이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뭐 백두산 이제 그 천지를 자기 눈으로 이제 가서 직접 본다.
0: 그렇죠. 운전해서.
3: 그렇죠. 운전 막 드라이버를 이제 집에서 아 나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백두산 가고 싶다 해서 근데 이제 체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0: 그러면 좀 달라질
3: 그쵸.
0: 거다.
3: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4: 저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의 MZ세대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통일이 된다면 MZ세대가 그때 의식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 의식의 변화에 맞춰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아까 옥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 콘텐츠를 맞춰서 북한 장마당 세대와 남한의 그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이들의 마음에 또 생각에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심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화합의 관계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통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5: 사실 남한, 특히 MZ세대들이 통일을 왜 반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4: 맞아요.
5: 그 빈부격차 얼마나 많이 이미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좁히냐, 극복하냐 이런 반응들이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0: 네.
5: 그래서 소위 어른들 정부든 교회의 교계든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아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말

0: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최대한 미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MZ세대를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네. 좀 계속해서 기성세대분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 그리고 우리 MZ세대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희망적으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예, 개인주의, 남들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아까 합리적인 걸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정말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이들에게 납득을 시킨다면 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나서서 통일의 앞장서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더 열심히 나서서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남북한 5명의 청년들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공습을 중단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남미 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목록을 정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조달 조직인 조선 단군 무역회사와 관련 기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제재 집행 효율을 높였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관광 소비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산 고등어 수출이 노르웨이의 생산 감소에 힘입어 급증하면서 새로운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참여한 드라큘라가 미국 빌보드 성인 라디오 차트 1위에 오르며 K-POP의 미국 대중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 선동을 강화하면서 공장 직맹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사직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면서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던 8.3 노동자들에게 직장 복귀를 지시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며 실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먼저 요청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협상에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 공격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13일 동안 공습을 실시한 뒤 지난 24일부터 이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협상 재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놓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협상과 별개로 중동 지역 안보 태세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제사회도 이번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서 136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우주협력과 산업기술협력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핵심 광물과 공급망, 방산,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알칸트라 우주발사장을 이용할 때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고 오는 9월 공동발사체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성 데이터 공유와 달 탐사 등 우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올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브라질은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등 양국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가 제재 현대화 작업의 하나로 대북 제재 명단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기관과 개인을 합쳐 모두 84건의 명단이 삭제되거나 통합됐고 이 가운데 22건은 식별 정보를 보완해 금융기관 등이 제재 대상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래전에 활동이 중단된 단체나 사망한 개인, 동일한 조직의 중복 명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제재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제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 조달 조직으로 알려진 조선 단군 무역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과 조선 9월산 무역회사, 조선연합 2무역회사 등 여러 이름으로 활동하던 기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정부기관이라는 분류를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도 제재 목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K-관광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9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방한객은 1,071만 명을 기록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이 뒤를 이었으며 미주와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 한국 관광시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크게 확대돼 지난 6월 외국인 카드 사용액은 2조 544억 원으로 두 달 연속 2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 누적 카드 소비액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김해와 대구, 제주,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객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2분기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 방문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져 관광의 질적 성장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가 관광 수요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역이 K-관광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산 고등어가 새로운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등어 수출액은 1억 8,170만 달러, 우리 돈 약 2,6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급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수출액도 19억 달러로 22% 늘어나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세계 최대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어획량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부족한 물량을 한국산 고등어가 대체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고등어 수입이 크게 늘면서 우리 수산물 최대 수입국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찜과 구이용 중대형 고등어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통조림 원료로 사용할 소형 고등어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국내 고등어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노량진 수산시장의 고등어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21% 상승해 전체 수산물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업계는 한국산 고등어가 김에 이어 대표적인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해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제니가 참여한 노래 드라큘라가 미국 빌보드 어덜트팝 에어플레이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성인 대상 라디오 방송국들의 실제 방송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음원 판매나 스트리밍보다 미국 현지 대중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크게 반영되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K-POP은 그동안 빌보드 핫 100이나 빌보드 200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라디오 차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드라큘라가 K-POP 관련 곡으로는 두 번째로 이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처음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제니의 곡도 같은 기록을 세운 건데요. 이 노래는 호주 출신의 가수 테임 임팔라의 곡으로 제니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쇼폼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이 곡은 팝과 록, 얼터너티브, 댄스 등 빌보드 7개 세부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생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경제 선동을 강화하면서 공장과 기업소에서 사상 교육과 강연을 맡는 직맹, 즉 조선 직업 총동맹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의 한 공장에서 직맹 강사가 야간 선동 활동까지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강사는 밤늦게까지 생산 현장을 돌며 기동 예술 선동대와 함께 경제 선동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며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맹 강사는 그동안 공장 노동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당 정책을 해설하거나 강연하는 역할을 맡아 비교적 선호되는 보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월말마다 이른바 충성의 야간 전투에도 동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당 기관이 발성과 화술, 강연 내용까지 직접 점검하는 등 통제도 한층 강화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른 자리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 직맹 강사를 맡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아 과거 꿀 보직으로 불리던 자리가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일부 공장과 기업소가 돈을 내고 출근을 면제받아 개인 장사를 해오던 이른바 83 노동자들을 다시 직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평성시 공장과 기업소들이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의 부정부패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간부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원칙적으로 83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장과 기업소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사실상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미 1년치 비용을 선불로 내고 개인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복귀 지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일부 간부들은 잠잠해질 때까지만 출근하자 이번에 걸리면 모두 문제가 된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장사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기업소 운영 자체가 83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북러 관계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서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병력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파병에 따른 반대급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함으로써 향후 더 큰 대가를 얻으려 할 수 있다며 북러 밀착이 단기적인 협력을 넘어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북한이 더 큰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기존 파병 지역인 쿠르스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내보내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명분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과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교류 동향도 함께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과 수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2도, 인천 31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과 원주 24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영월 33도, 원주 32도, 철원 31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25도, 정읍 2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정읍 34도, 목포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4도, 강계 23도, 자성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강계 31도, 진남포와 자성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4도, 해주와 개성 23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사리원 32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장진과 무산은 오전에 한때, 청진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해산과 웅기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웅기 24도, 해산 2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9도, 청진과 웅기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그리고 남해 서부, 제주도까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립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최대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 5338 성도님 오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북한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돼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꼭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광주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귀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과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북녘에 계신 우리 영혼들에게 성도님들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북녘 땅에서 또는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탈북과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맑은 가락이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서양의 한 큰 공원에서 대대적인 늑대 사냥이 일어났습니다. 최상의 포식자를 없애서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풀이 마르고 공원이 점점 삭막해져 간 것이었죠. 사라진 종들도 참 많았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늑대가 사라져 엘크가 과잉 번식해 초목이 남아나질 않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죠. 풀이 사라지니 초식동물이 줄고 그 결과 강줄기도 줄면서 물고기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31마리의 늑대를 이 공원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환경운동가들과 인근의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지만 31마리의 늑대 때문에 이 공원의 자연은 다시금 회복합니다. 나무들과 풀이 다시 자라났고 물고기가 돌아왔고 비버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처럼 우리의 삶에도 균형이 매우 중요하겠죠. 일과 가정, 또 보내신 그곳에서의 믿음 생활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걸음들, 그 어느 한쪽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걸음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풍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내 자신, 자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실패를 승리로, 실패,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실패를 승리로 이끌려면 친절하세요. 친절은 실패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불친절한 성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친절이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친절해야 됩니다. 교인들 친절해야 됩니다. 가게 주인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누가 친절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나라가 건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한 것은 그 누군가가 늘 충성을 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가정, 그 나라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정을 다해 충성된 일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많은 것으로 상을 받으라고 할 겁니다. 잠언 28장 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

0: 부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와 친절과 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목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살 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찬송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0: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 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남과 북의 오늘을 꿈꾸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과 간증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선곡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며 가장 선한 때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쫓으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하면서 문을 열어봅니다.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 찬송 올려드리며 2부 순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을 열거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합하여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되어 있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를 그래서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재해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저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에 대하여 갖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명령에 충종하면 내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다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이유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얼마나 중체대한 일이기에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만한 일인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부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 조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 차지할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주 주요한 일곱 부족이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 일곱 부족 안에 있는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는가 하면 애굽을 무너뜨리고 해방되어서 나온 일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무찌른 일도 알고 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자신들도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서

땅을 막 정복해오면서 진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밖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배낭을 메고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낡은 신과 낡은 옷 그리고 말라서 곰팡이가 핀 떡을 일부러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시는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 땅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3일 길을 가니까 거기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대대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종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에 가까운 죽이는 일을 했는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양대 지파를 통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다윗도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는 일 자체가 죄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되어진 이 언약을 깨뜨리면서까지 양대 지파를 통합하려고 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언약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더 우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하고 풀기 위해서는 이 일에 관여자인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은 것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중에 일곱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야 다는 것으로 속죄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그 일곱 사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여기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풀

그러려면 언약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한 가문을 하나의 법적 단위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 개인이 범죄하지만 그것을 개인의 범죄로 한정시키지 않고 그 가문 전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한 재물을 훔쳐내게 됩니다. 이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간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내어준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아이라고 쓰지 않고 성인 남자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사울의 기브온 학살에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동조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신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 주장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반 세상법이 아니라 언약 위반에 대한 속죄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기브온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언약을 사울이 왕이라는 지위에서 파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울의 왕조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후손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어준 일곱 명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 아들에게서 낳은 다섯 아들 이렇게 일곱 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받아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아들을 내어준 리스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리스바는 아들 둘을 내어주고 이 아들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습되지 못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새들이 와서 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또 밤에 들짐승이 그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길게는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자기 자식들의 시체 곁에 머물면서 그 시체를 지키는 일을 이 리스바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다윗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 일곱 사람의 뼈를 함께 수습하여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다 설명이 된 후에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증거로 그때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기부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약을 깬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외면할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다 짊어지는 책임 있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듬고 가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3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기근이 있어도 왕이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왕궁에 먹을 것이 떨어지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다윗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바입니다.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언약 파기에 따른 속죄를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어 목매와 달아 죽이는 것이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리스바에게는 자녀의 죽음은 비극적 희생이고 비참한 상실감이 그 마음을 채우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길고 긴 날을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죠.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굵은 배를 깔아놓고 자식들의 시체 곁에서 그 자리를 고통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머니의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머니가 보여준 그 일을 다윗이 외면하지 않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뼈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법적으로 필요한 공의는 세우지만 공의를 세웠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공의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야 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그 일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를 들으신 증거가 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속죄가 필요한 자리에 공의가 세워지고 그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담으사 진정한 화요와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어머니 리스바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다윗은 물론 범죄하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또 다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긴 하지만 그러나 평생 대부분의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다윗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때 자신의 죄를 여실히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죄입니다. 나는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깊은 토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죄에 대한 속죄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가지고 거칠애로 대충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다윗은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 정도의 제사라도 받으시면 저는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 이 참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철저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의 기도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기도까지 뭘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은 다윗의 강력한 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벽이 두텁고 높아서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땅과 거기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때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 망하고 이방 땅에 잡혀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공의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담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진 그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비를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는 어떻게 치유됩니까? 분노는 어떻게 해야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상처 준 만큼 되갚아주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그것을 공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0: 않습니다. 봐라, 성경의 말씀에도 당한 만큼 갚으라는 말씀이 있으니 당한 만큼 갚아도 되지 않는가? 그것은 말씀이 지니고 있는 풍성함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에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두었는가 하면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은 당한 만큼 갚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갚죠. 자기가 화가 난 만큼만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는 것이 이 부패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한시킨 겁니다. 너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마라.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분노를 풀어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는 그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결과들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고통스럽게 끝나지 않도록,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님. 왜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게도. 그렇다면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 거는 차치하고 그게 신앙인이 할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여기서 되지 않았으면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 다 몰라. 사람들 오히려 나를 속이려고 해. 사람들 내 걸 뺏어가서 나를 손에 입히려고 해.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큰애가 아버지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어때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 돼요? 아 몰라. 나는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더할 때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가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 28도, 제주 27도,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6도, 평양과 신의주가 25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청진, 춘천, 대구가 24도, 강계와 개성이 23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8도, 대구가 37도, 강릉이 36도, 함흥과 여수, 부산이 35도, 춘천과 대전, 광주, 서울이 34도로 보이고요. 제주 33도, 신의주와 목포가 32도, 평양과 강계, 개성이 31도, 해산이 29도, 청진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

찬양 전에는 오늘의 북한과 또 남한의 날씨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에 순종의 걸음이 가득한 오늘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과 북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70장, 새찬송가 330장, 어둠밤 쉬 되리니. 통합찬송가 370장, 새찬송가 330장, 어둠밤 쉬 되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주님, 생명이 약동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는 7월의 아침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던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자신을 지킬 만한 방어 능력도 없고 겁도 많고 방향 감각도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지만

0: 선한 목자로 다가와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만족한다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버릴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어느 지혜로운 노인이요 어린 손자에게 인생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는 것 같지. 그러자 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분노와 질투, 슬픔과 후회, 탐욕과 교만, 분개와 죄의식, 열등감과 거짓, 허영과 잘난치 않은 마음을 먹고 자라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된 자아를 만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자기 자신까지 불행하게 만든단다. 자, 그런데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기쁨과 평화, 사랑과 희망, 친절과 선의, 고요함과 겸손, 동정심과 관대함, 진실과 신뢰를 나타내듯이 그리고 이 두 늑대의 싸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참 늦게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청취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날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믿음과 불신앙이 싸우고요. 사랑과 미움이 싸우고요. 겸손과 교만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마음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이를 주면 믿음이 자라고 의심에 먹이를 주면 불신앙이 자라겠죠. 사랑에 먹이를 주면 관계가 살아나지만 미움에 먹이를 주면 마음이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겠죠. 손에 가득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없어서가 아니었죠.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요, 호기심을 버리지 못했고 편견을 버리지 못했고요, 불신앙을 버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12일 동안 혈중을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요. 절망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죠.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대접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가버나움에서는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고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뜻이죠. 자, 결국 누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고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며 절망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응답의 표적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호기심만 가진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긴 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고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권능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이 생겼다는 얘기죠. 사람은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 이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죠. 교회에 출입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분위기는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설교는 많이 듣고 있지만은 구원의 감격이 없죠.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심령 깊은 곳에 솟아나는 믿음의 고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말씀도 들었고요.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자, 그런데 곧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싼 오래된 소문과 편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집안을 다 알지 않는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있지 않아? 그 아이가 바로 예수가 아니야?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과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오래된 소문과 선입견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편견을 익숙함에서 생기는 편견이라고 말하죠. 편견은 대개 두 가지 이유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몰라서 생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잘한다고 착각해서 생기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 그 집안도 알고 어릴 때 모습도 알고 형제와 누이들도 잘 알아.

0: 근데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의미의 말을 남겼죠.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다 안다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는 익숙함이 때로는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예배에 익숙하고 찬송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설교에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더 이상 떨림도 감격도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신앙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요, 이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알기만 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상히 여기셨다고요? 나사렛 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상히 여기신 것이 아니죠. 형편이 어려운 것을 이상히 여기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정도 알고 직업도 알고 형제들의 이름도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약의 이름을 아는 것과 약을 먹는 것은 다른 것처럼 말이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도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생각에 편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외쳐가니까 자신도 함께 배척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척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나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수의 길이 넓고 편해도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호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래된 편견을 버려야 되겠죠? 알고만 있는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 다수 뒤에 숨는 불신앙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나사렛 땅처럼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간격이 없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호기심과 편견과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지만 호기심과 편견과 불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은혜를 잃어버렸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래 믿었다는 익숙함 속에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치 않은 완고함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미움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버릴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구원을 목적에 두고 힘차게 일어나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행진하려면 첫째,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반역한 구세대와 모든 군인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38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혈기와 교만으로 무장된 내 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며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죽어질 때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이 살아 널뛸 때는 결코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성공 우상에 목매어 산다면 내 안에 강한 군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세상 가치관 군인들과 성공 우상 군인들을 멸해 가야 합니다. 실패와 질병, 가정의 위기라는 광야를 돌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18절 이하에서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다시 경계하십니다. 그 땅도 롯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죠. 거듭 말해도 여전히 경계를 넘으려는 우리이기에 같은 말씀이라도 다시 또 봐야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암몬이 사는 땅도 원래 아낙 족속같이 강대한 르바임이 살던 곳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연약한 암몬조차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했어요. 누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돈 많은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이니 인정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도 크고 강한 것들 가운데서 쟁취했다고 하는데 영적 싸움도 똑같지요. 이렇게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순종하며 갈 때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문제가 앞을 막아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전히 살아있는 내 안의 고집, 혈기, 자기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지식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나요? 그 문제도 몰아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구원의 길로 행진하려면 둘째,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선포하세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38년간 훈련시키신 후에야 비로소 그 무서운 아모리 사람과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 암몬과는 다투지 말라 하셨지만 시온과의 싸움은 친히 내 손에 넘겼으니 반드시 싸워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다투지 말아야 할 때도 있지만 또 구원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싸움은 피해야 하지만 내 가족의 구원과 나의 거룩을 위한 죄와의 싸움은 결코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분별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내 욕심을 가지치게 하며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나아갈 때 피할 때와 싸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아르논 골짜기처럼 깊고 험한 고난의 골짜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수치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이 곧 십자가 적용이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핍박, 자녀의 방황, 억울한 결혼 생활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그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기다립니까?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고 하세요. 내 스펙이나 돈과 명예 때문에 세상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을 인내로 통과하며 죄와 싸워 이긴 성도의 거룩한 간증 앞에 세상이 그리고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잠시 잘 살던 에돔과 모압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영원한 영광을 위해 잠시 받는 환난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 내가 피하지 말고 반드시 뚫고 가야 할 영적 전투는 무엇입니까? 싸우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며 회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듯 했지만 결국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며 앞으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탈영병이셨던 아버지는 어머니 집으로 숨어들어 연애하셨고 모태신앙인이신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와 불신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셋째를 낳은 후 아버지가 군대에 잡혀가시자 어머니는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다 두 번의 망하는 사건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구원을 위해 인내하셨지요. 저는 이를 다 보고도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겠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설득해 불신 결혼을 했어요. 이후 맏며느리로서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때마다 가족 모임을 준비하느라 주의를 지키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일로 저는 남편과 별거했어요. 그때부터 일의 노예가 되어 매일 가게 적자를 메꾸고자 돈을 꾸러 다녔지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완전히 멸하시니 저의 가게만 장사가 안 되었고 저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음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머니의 소천 후 4년이 지나 여동생의 권유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요동쳤어요. 또 운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 그 주에 교회에 갔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보다 낙태한 저의 죄가 더 크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며
통곡했지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지 말라고 하신 것부터 하지 말자고 결심하니 그날로 술과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거듭난 저는 남편과 재결합하여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답니다. 혼자서는 올 수 없는 이 길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 행진하여 지금까지 온

0: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믿음이 연약하신 시어머니를 위해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과 시어머님의 언어를 큐티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해석하겠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술안주 대신 건강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과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썩어지려면 매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자존심을 위한 헛된 싸움은 피하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한 영적 전투에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주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 말씀대로 행진함으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과 혈기에 사로잡힌 옛사람의 군인이 내 속에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음을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구원의 행진이 시작될 터인데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아 이 광야를 계속 맴도는 저희입니다. 이제 더는 구원을 위한 싸움을 회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직장의 핍박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아르논 골짜기를 담대히 건너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권세와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소산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누군가 믿음은 칫솔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매일 사용해야 하고 그러나 남의 것은 쓸 수가 없고 그렇지만 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치아 관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칫솔질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집중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아일랜드의 사회운동가 스테니슬라우스 케네디가 쓴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에는 현대인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한 개를 만드는 데에도 자연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봄과 여름, 가을이 있었고 사과와 꽃과 벌, 햇살과 비가 있었지요. 무리하거나 서둘러서는 절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심지어는 사과 한 개조차도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집중은 모든 것을 가운데 모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앞에 쌓인 수많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시험을 당해 김인배 씨의 트럼펫 연주로 준비합니다. 이 연주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역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더 알고 싶은 하나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더 알고 싶어 하셔야 한다고요. 정말 내 믿음의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인지 알고 싶어 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발걸음이 주님 명령하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해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첫 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홍준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책을 썼댔죠. 그 책에 그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게 된 뒷배경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자신의 선조 중에 유한준이라는 18세기 조선의 문장가의 글을 읽다가 그가 아는 만큼 보인다 말한 거거든요. 그 유한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알게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알치자를 쓰고 난 다음에 알고 나면 진애가 이루어진대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지, 그 다음에 애입니다.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몰랐다가 알아가면서 점점 더 사랑에 깊이 빠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알게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진간이라 그랬습니다. 간자는 볼간자인데요. 들어보셨죠? 주마간산이라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을 타고 다니다 산을 바라본다. 그게 주마간산이거든요. 볼간자예요. 그래서 못 보고 놓치는 것을 간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볼간자거든요. 그냥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로 볼 수 있게 된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쌓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축자냐면 쌓을 축자입니다. 축적한다 그러죠. 저축한다 그러죠. 이게 쌓아갈 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점점 더 내 안에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 더 보고 나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아,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이지. 저런 순간에는 저런 하나님이셨지.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알아가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여러 모습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서 축적시켜서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한 3차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합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기록이 6장에 있습니다. 근데 6장을 지나고 나면 그가 포로 귀환할 때 함께 왔던 많은 리더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8장으로 넘어가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에스라 율법학자를 불러다가 영적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은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입니다. 그 초막절 지킨 이야기가 끝이 나면 9장에서 레위 사람 몇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제껏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쫙 풀어냅니다. 그게 9장입니다. 그 레위, 많은 레위인들이 각자가 여러 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 기록을 하듯이 늘어놓고 난 다음 결론 부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9장 31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이었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도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많은 레위인들이 하나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결코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이 고통 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만일 고통받고 있다면 너 제대로 한 게 없으니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마치 자녀를 꾸짖을 때 그것은 부모가 꾸짖고 싶은 본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그런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애굽의 고난 속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래서 인도하여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모든 고통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버려두셔서 우리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여러분이 애굽의 고난 당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왜 건져주시나 말이죠. 왜 여러분과 저를 고난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얘기를 오늘 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 뭐하도록요? 제사드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간간이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지난번에 엔카리타스가 은혜롭게 불렀던 그 찬송,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다 예배하러 왔는데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 여기 다 오셨는데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냐? 정말 주님을 사모하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생각이 전혀 나지 않나? 주님은 주님을 위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찾다가 슬퍼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도록, 진짜 예배하도록. 왜냐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참 많습니다. 나는 너네들의 제사가 진짜 싫어. 더 이상 예물 갖고 오는 것 나 싫어. 나 이 성전에 뜰만 밟는 것 싫어.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을 통하여 나는 제사보다 뭘 원해? 순종을 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를 없애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예배는 어떤 건가?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 근데 이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만을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진짜 예배가 있을 거다. 그것 드리게 하는 그것이 내 목표야.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표야. 고난에서 너희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유야. 진멸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가 진짜 예배인가? 오늘 18절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배 드려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다. 다시 한번 18절 읽고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 하는 이 얘기는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해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라고요. 어떤 예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된다라는 첫 번째 사흘 길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사흘 길쯤이라 그랬지만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3일 길입니다. 3일의 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 시대에 그들에게 정해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고센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을 지나가면 얼마 가지 않아 곧장 광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고센 땅인데 거기는 풀이 많아 목축이 적절한 지역이었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좀 지나가고 나면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을 지나 사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왜 사흘 길을 가라 그랬을까요? 그럼 사흘 길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애굽 땅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길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 어떤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며칠을 가는 길이었냐면 사흘을 가는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습니다. 왜 3일이었을까요? 그냥 3일에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3일이었겠죠?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그 산이 관악산이 걸어서 뭐 예를 들어 3일을 간다 그런 거겠죠 뭐. 근데요 이렇지는 않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루를 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근데 만일 하루에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그가 가다가 아 이거 하나님 음성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왜? 100세 때 나에게 겨우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되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루를 지납니다. 종일을 걸어갑니다. 또 종일을 걸어가 3일째 3일이 되는 거기에 다다른 것은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살아나셨나요? 여러분 왜 3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일을 지나야 살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1분만 지나도 뭐요?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왜 3일일까요? 왜 3일일까요? 여러분 혹시요 어떤 사람이 1시간 만에 살아나면요 이렇게 얘기를 어쩌 사람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의식이 회복돼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일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어도 썩을 만큼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서 3일입니다. 이 얘기는 광야길 3일이라는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험을 해보는 것. 여러분 돈 걱정한다니까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3일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조금 세상 것으로부터 한번 떨어져 보는 거라고요. 그게 제가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좀 떨어져 보는 거예요. 관계도 조금 떨어져 봐야 진짜 예배가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의존하고 산다고요. 근데 이 관계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5절에 의하면, 너희들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서. 8장 25절, 저거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는 가서, 시작,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애굽에 남아 있으면 애굽에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다시 애굽에 정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 나 예배 드리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 드려. 사탄은요 괜찮아 교회 가. 가긴 가는데 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저는 교회 올 때는요 많은 염려거리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사흘길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자식 걱정 왜 없겠어요? 근데요 이 시간에는요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요 이 마음 이걸 갖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0: 예배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흘길 가서 예배드리라. 두 번째입니다. 어디로 가래요? 사흘길 가서 뭐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이제껏 계속 묵상해 왔던 장소입니다. 어떤 곳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기댈 수 있어서 기대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이라기보다 자기 만족일 수 있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다. 누구 말대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우리는 어려울 때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30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가젤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그 동일한 아침에 사자도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오늘 굶는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사자든 가젤이든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만 한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이 시대, 각자마저 달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직장에 잘 들어가고 또 결혼하기 위해, 요즘은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누려서 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세상은요, 이런 또 성공과 안락함이 인생의 전부이자 최종 목적지이다. 그러기에 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표대, 성도가 달려가는 방향은 좀 다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촛대가 있다고, 그 표대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될 것이고요. 옆 사람이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겠죠. 그 표대를 향해 가면 단순해집니다. 표대가 바르면 삶의 그림자도 반듯합니다. 표대로 가는 시간,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숨이 멈추어 있고 그 한숨 줄어 있고 또 우리는 발전돼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승선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는 곳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예수님께 고정돼 있을 때 세상의 비바람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달릴 때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릴 때는 늘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푯대를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된 아침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달릴 때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릴 때는 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참 이렇게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도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보게 되고 대화하게 되는데 참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뭔가 그 이미 최후의 승리를 나는 무언지 알고 보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역시 가젤처럼 사자처럼 달려야 되겠죠. 그러나 살기 위해 쫓기듯 달리는 가젤이나 사자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푯대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푯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오늘 저도 이 아침에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은혜이고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1184-8117-1790-7346-8903-2797-1577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목요일 잠시 후에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주의 친절한 팔의 한계생.

0: 완전하신 나의 주, 마림바 연주, 이신국 연주자.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신데 귀한 연주곡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에 같이 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또 공유하시는데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리 체프먼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 한재욱 목사님, 강남 비전교회 우리 한 목사님의 귀한 칼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책 선물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0분에게 전할 거고요. 영상이 아주 은혜롭게 제작되어 있는데 이 영상 링크를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가 가고요. 10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결혼 가정 전문가이자 작가, 목회자인 게리 체프먼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학, 언어학을 전공한 게리 체프먼은 부모에게서 배운 말이 제1언어, 곧 모국어가 되고 나중에 배우는 언어는 제2의 언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랑도 이와 비슷하다. 중국어가 영어와 다르듯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 있다. 그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면서 진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한 나무 아래 곰과 종달새가 삽니다. 곰은 하루 종일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곰에게 사랑은 곁에 있는 일,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종달새는 하루 종일 노래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종달새에게 사랑은 소리내어 들려주는 일입니다. 둘 다 자기가 아는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둘 다 외로웠습니다. 곰은 생각합니다. 진득하게 조용히 내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종달새는 생각합니다. 한마디쯤 좋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사랑을 안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남편 귀에는 당신은 형편없는 남편이에요 라고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아내의 귀에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세요 라고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관계 전문가 존 그레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냈겠습니까?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의 언어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마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번역될 때 비로소 도착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끝내 외국어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호령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언어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언어를 익히는 일은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낮은 예배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상대의 문법으로 옮겨낸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곰에게는 말없이 곁에 앉아주시고 종달새에게는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라고 들려주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0: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귀한 칼럼. 여러분 참 사랑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준 게 아니죠.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주고 있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또 옆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언어를 꼭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랑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 이해도 되고 감동도 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더 많이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을 추첨해서 신앙 서적도 보내드릴게요.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사연들 소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 책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2411님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방송 드리면서 그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겠다. 책도 선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7933님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우리 아동들에게 그래 사랑의 언어를 꼭 한번 들려주고 싶다 하셨어요. 7934님께도 책 선물 전합니다. 2046님도 책 받아서 꼭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극동방송도 잘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번호 6965님께도 선물 제가 보내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6058님 피디님 인문학 오늘은 선택되는 그 10명 안에 꼭 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럼요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8월 29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카 부부에게 신앙서적 선물로 주고 싶다 하셨는데 우리 2060님께도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또 5455님 돋보기를 써야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의 신앙서적을 꼭 읽고 싶다 인문학이라고 영상 링크도 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 지적장애 공동체 사랑부의 담임선생님 정복희 권사님께 오늘 책도 선물해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교회에서 사랑의 언어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느린 우리 아들인데 지금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우리 중증 자폐장애인 아들 주님 도와주시고

0: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 이런 사랑의 언어가 더 많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문자번호 4130님도 저도 책 받고 싶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고요. 가정에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응원합니다. 9328님 추첨했어요. 늘 힘찬 청한 목소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는데요. 인문학 이렇게 문자 보내셨으니까 전해드리겠고 마지막 한 분 5658님 휴가를 지금 가고 계시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책을 꼭 읽고 싶다 하셨는데 그래도 책이 빨리 잘 도착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 2주 내로는 꼭 도착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도 여러분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선물 소개할게요.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힘있게 달려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달려감이 우리의 푯대가 정말 주님을 향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푯대, 우리의 결승선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푯대를 삼고 얻기 위해 달릴 때는 늘 부족함을 느껴요. 뭔가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달릴 때는 늘 충만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바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디로 가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푯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외국은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로서 2001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남아공 등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죠. 미국의 경우 200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 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등 모든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뿐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남는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14절 말씀.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는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께서는 외로운 자를 감찰하시며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또 결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 고아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아침,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나의 연약함과 결핍마저도 다 아시는 주님의 손길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나를 완벽히 이해하시고 지지하시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도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아침, 또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귀한 찬양으로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정은 때로 흔들리고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지지와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죠. 혹시 이 아침 마음 한구석에 이 억울함이나 또는 결핍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작업을 이 아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든든한 지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침, 참된 복된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긴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여유와 평안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갓모닝 식구들 얼굴에서 그런 빛이 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이야기 또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이고요. 샵 0153 문자 받는 사람 란에 적어주시고 내용에 신청곡 보내주시면 이 아침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풍성한 아침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은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물 소개 후에 함께합니다.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힘찬 4분의 4박자 리듬과 당당한 멜로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당장이라도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찬송가 뒤에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어린 시절의 비극을 은혜로 승화시킨 한 인물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1: 이 찬송의 작사, 작곡가는 19세기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음악가이자 찬양사역자인 헨리 길모어입니다. 길모어는 원래 화가이자 페인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인해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과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길모어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해 미국 내전 당시 군의관으로 섬기기도 했고 이후에는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복음이 절망에 빠진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몸소 체험했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복음의 빛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1890년, 길모어는 미국 뉴저지주의 한 캠프 모임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 그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어둠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어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두운 밤 밝히라. 주님 크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 그가 써내려간 가사에는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캄캄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행동하는 파수꾼이 되라는 강력한 촉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모어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힘찬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였고 그렇게 세상을 깨우는 선교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가 탄생했습니다.

이 찬송의 후렴구는 마치 온 열방을 향해 외치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에 빛 비춰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도 여전히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 누군가는 절망과 죄악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은 130여 년 전 길모어를 통해 부르셨던 그 목소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창한 선교사로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전할 때 우리는 이미 빛의 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사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묵상하고 필사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오늘 내가 만나는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광양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생존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이 막혔느냐 뒤를 보라. 뒤가 막혔느냐 옆을 보라. 옆도 막혔느냐 위를 보라.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살아날 길이 있다.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탈출구가 없습니까?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

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었으니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무언가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광야길을 가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면 그냥 불평을 해댑니다. 저번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해외 단체 관광여행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VIP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노예로서 고역의 현장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낯으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못 먹고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역으로 인해 신음과 고통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못할 망정.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 궁핍함,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살기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 곳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던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40년은 고사하고 아마 며칠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얼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지만 반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신령한 곳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78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해결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사람에게 있지만은 결국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말. 9절 말씀에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은 불평과 원망도 들으신다는 것.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7절, 8절, 9절,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대신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연약한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처한 환경, 여건, 상황들은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하는 대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뒤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평과 원망은 문제 해결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도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상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 광야 생활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아마도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식량도 나지 않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텼다. 요즘 같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고기를 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도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필수 양식을 하나님이 친히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광야에서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규범이고 원칙이고 삶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다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규칙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좀 욕심을 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기에 조금 빠듯할 경우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주 어렸을 때 우리들이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왜 그렇게 국물이 많을까? 서양 음식을 보면 우리들처럼 탕 먹는 메뉴가 별로 많지 않고 일본 음식은 거의 국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국물이 많은 음식을 해 먹었을까요? 제가 음식 문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적은 식재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으려면 국물 요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갈치를 통으로 구워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갈치로 요리하실 때는 갈치는 별로 없고 호박 썰어놓고 여러 채소를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흥덩하게 갈치를 넣고 난 다음 물을 부어서 갈치국을 끓여 그래야 적은 갈치로도 부모님과 사남매 여섯 식구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갈비도 구워 먹은 적이 없었어요. 다 탕으로 끓여서 먹었지. 그래야 온 식구가 국물에 밥 말아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후라이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달걀도 이렇게 깨가지고 물을 좀 붓고 다치잖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수저를 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이렇게 다 나누어주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멸치도 세 마리씩 이렇게 세가지고 나누죠. 우리들이 사는 세상 서로가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려면 각자 각자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더 가지게 되면 그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 내가 더 먹게 되면 그 누군가는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이나 장래를 염려해서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 나 하나님이 너희들 먹는 것 책임질 테니 앞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궁핍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해서 물건들을 쌓아두고 사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 지시나 명령을 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 똑똑한 것 아니고 바르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내지 말고 각자 필요한 것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만나를 필요 이상 쌓아서 아침까지 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돈이 많은 것이. 그러나 분명하게 아세요. 이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벌기는 벌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번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지도 못할 것입니다. 돈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있는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누릴 건 누리고 쓸 것 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책임져 주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농사를 짓지 못해 식량을 거두지 못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 것이요,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앞둔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분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 어떤 사람이 평안히 쉰 사람이 한가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마음이 태평한 사람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안식과 믿음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개념으로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마는 우리들이 매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로 정의를 내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멈추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부단히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노하우입니다만은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왓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처세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사역하는 윌 보엔 목사님, 2006년 7월 여름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그것을 좀 면밀하게 알아보았더니 그 원인이 불평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책은 아니고 조그마한 책인데 윌보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이것이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을 멈추어야 한다.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양쪽 발이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0: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온 곳에 있으며 내일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갈 곳에 있게 된다. 그래서 늘 건전하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위대한 대화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요청하고 방어하지 말고 인정하라. 경멸하기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존중하며 담을 쌓기보다는 대화하라. 현재 자신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싸움 중이라면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을 꿈과 비전으로 승화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축복의 언어, 비전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갑니다. 금년 연말이 곧 다가올 것이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모습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제 불평을 넘어선 절대적인 감사로 고난의 여정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천국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더워서 불편하고 비가 많이 와서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좋지 못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빈손으로 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불평거리를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찾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드란.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니까 처음부터 이 일이 잘 맞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낯설고 실수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은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맞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성실함이 쌓이고 눈물이 스며들고 기도가 더해질 때 평범한 일터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또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 되는 거고,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오늘 아침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울리는 자리는 드물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걸어간 시간은 결국 그 자리를 가장 나다운, 가장 빛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사랑했더란 출발하는 첫 찬양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